0: Proper daily dental care is important.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 solution that can detect even microcracks in teeth. The initial symptoms of dental diseases can be visualized through lights. We introduce IoBio, which has developed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can improve dental health.
1: Everybody has suffered from tooth pai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but detecting invisible symptoms and predicting diseases without any signs, that sounds like technology that is magical and special. But there is a company that has turned this into a reality.
0: IoBi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effective dental care methods that can prevent dental problems.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an analyzing method based on fluorescence imaging technology, and it has put forward a new standard for the field of dental diagnosis.
1: So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what IoBio does?
2: IoBio는 QRay라는 기술을 통해서 치과 영역에 장비를 통한 진단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링크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는 20% 정도의 우리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규 개업하는 치과에는 약 30%까지 저희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So this technology is out there in the field already.
0: 네. The QRay seri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provided diversified types of devices, including screening devices for the filming of entire teeth, as well as the pen-type precision device.
1: First,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some of the company's products. So are these two some of your main products?
2: These two products are our main products. This one is QRay Cam Pro라고 치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전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걸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 이제 보일 때 두 번째 이제 펜시 QRay 펜시라는 제품인데 이걸 치아 안쪽에 넣어서 네, 그 국소 부위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1: 와우. But what sets this apart from the current X-ray systems you see in many dental clinics?
2: 우선은 X-ray는 파괴된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고 벌어져야만 그게 보이는데 저희 장비는 모두 다 이제 블루 LED라는 파란색 형광을 쏘이는데요. 이제 치아에 파란색 형광을 쏘았을 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형광을 자연 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식이라든지 뭐 크랙이라 미세한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발견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o can you take a photo of my teeth and examine them?
2: 네, 얼마든지. 네.
1: Wow.
2: 요거를 이제 먼저 그 양 옆에 물어 주셔야 되거든요.
1: 에헤.
2: 오,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이제 안 물어 주시고 막 참아 주시고 네, 촬영은 되셨고요. 네, 풀어주셔도 돼요.
1: Okay. Oh, so these are my teeth.
2: 예. 너무 깨끗하신데요.
1: 거의 really?
2: 제가 본 역대급
1: really?
2: 치아 중에는
1: yes!
2: 네, 100점이신데요.
1: Wow! Do I win a prize or something? 네. Amazing!
2: 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붉은 형광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으셔서 크랙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보이고
1: yes! 네. I'm good at brushing 네, my teeth.
2: 퍼펙트 브러쉬라고 해서 구간 관리 상태를 평가를 해드려요.
1: Uh-huh.
2: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만점이신 거죠. 10퇴 점수라고 해서
1: uh-huh.
2: 관리가 안 된 치아는 여기에 점수가 올라가요.
1: I'm zero.
2: 예, 거의.
1: Yes. I won the gold medal.
2: 네,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치아.
1: Really?
2: 말도 안 되는.
1: Wow.
2: 만점이십니다.
1: Maybe I can be your model.
2: 근데 저희는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이 모델.
1: Oh no. Okay.
2: 저희는 찾지 않는 모델이십니다.
1: Oh no.
2: 네.
1: But that's great. I feel better about my teeth.
2: 네, 완전 퍼펙트하십니다.
1: That's fantastic.
2: 제가 잘못 찍은 거 아니겠죠?
1: I hope not.
0: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and they have been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s, both at home and abroad. In overseas markets, the products are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diversified platforms for dental care. How is the overseas market responding to the company's products?
2: 저희 제품은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넓고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뭐 러시아, 브라질까지 저희 장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일이고 또 거리가 되게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뭐 환자가 직접 할 수, 뭐 진단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 장비는 이제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방문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에서 반응이 되게 더 좋습니다.
1: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2: 수원 특례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는 걸로 유명하고 오늘도 저희한테 몇 가지 그 사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나고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 Wow, so the real help from the city of Suwon.
2: 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느낌을 네, 갖고 있어요.
1: Lastly, what are the future goals of the company moving forward?
2: 아이오바이오는 장비로 시작한 회사지만요. 현재는 AI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은 그동안에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큐레이, 소프트웨어는 링크댄스, 이걸 아우르는 게 큐블리스라는 브랜드고요. 큐블리스는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치아가 손상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될지 선도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 Oh,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 took a close look at iobio, who have come up with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help detect those early micro signs of dental diseases, and they're expected to bring about big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0: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skincare solutions. We look into SNT, which has produced advanced cosmetic materials that can be absorbed through the skin only in 3 seconds. Do you know how thin a strand of human hair is? Well, today we're going to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nanostructures that are hundreds of times thinner than human hair. So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nanotechnologies that are paving a new path in the beauty industry. SNT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cutting-edge nanofibers. Based on the advanced R&D infrastructure,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field of cosmetics and biomaterials. Hi, it's lovely to meet you. I'm Peter.
1: Nice to meet you too.
0: So your main business area is nanofibers as a company. What made you decide to develop technologies surrounding nanofiber materials?
1: 저희 SNT는 2014년도에 창립되어서 나노섬유와 탄소섬유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던 중 스킨케어 제품을 주목하게 되었고 저희가 고농도 히알루론산 나노섬유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가 얼마나 빨리 피부에 흡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또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번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as an emerging business in the skincare industry. It has recently developed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yaluronic acid and collagen. So these are some of your products. It looks like a collagen sheet. What's different about them?
1: Peter는 혹시 집에서 마스크팩 하시나요?
0: Yes, sometimes I do have a mask pack on at night.
1: 혹시 사용하시면서 되게 불편하시거나 뭔가 불편한 점 많으시죠?
0: Yeah, they can be a bit sticky and the liquid can drip everywhere sometimes, yes.
1: 네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너무 편리한 제품입니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죠.
0: So I just need to peel this off the top. Oh, wow. So that's the thin layer of collagen. Put on here. Okay. Oh, and it's nearly dissolved. So if I spray this. Wow! It's disappeared. And this is so moist and smooth. Wow. Oh, my skin is really glowing. So what are the hidden technologies in the patch which enable such rapid absorption into the skin?
1: 저희는 히알루론산 100%를 나노섬유화해서 스킨패치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팩과 달리 녹아내리거나 떼어내거나 흘러내리는 그런 불편함을 대폭적으로 개선했고 3초 만에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기술입니다.
0: Producing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water-soluble polymers is a core part of the electrospinning proces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expanding the platforms for nanofibers. The firm has continuously boosted research. As this product is absorbed directly into the skin, I'm assuming when it comes to safety and quality, the standards are quite high. What does your company place most emphasis on when it comes to quality control?
1: 네, 저희는 글로벌 기준에 품질 규격인 ISO 2276 인증을 획득했고, 또한 그 ISO 9001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시설을 새롭게 저희가 정비해서 생산 공간과 연구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통합형 공간을 저희가 새롭게 마련을 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SNT has accelerated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And it has spearheaded effort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its nanofiber technologies to the world. So when it comes to the global market as well,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특례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0: SNT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by applying nanotechnologies to the beauty industry. And it aims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global beauty and tech sectors. Lastly, what are the goal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저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인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섬유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첨가시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플랫폼 바이오 나노 비즈니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KBT 이후에 넘어의 K바이오로도 저희가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Wow, those are very lofty ambitions. Good luck in the future. SNT has developed leading-edge nanotechnologies that can hugely affect the global market. And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당연히 억울하지.
1: 맛있다.
2: 그렇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네. 다크 투어리즘의 본고장. 역사에 상처가 있는 네. 아픈 현장이지만 그걸 가서 직접 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네. 그런 여행을 말하는데.
1: 목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를 잘 몰랐어요.
2: 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1: 네, 몰랐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 맞아요. 네.
1: 작가님에게 목포는?
2: 괴로운 도시다. 괴로워요. 여행 작가긴한데 한 20년 정도 라디오에서 네. 음식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목포 어떤 곳입니까? 먹는 걸로 이거지 그냥. 미식의 고장이잖아요.
1: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목포가 최고입니다.
2: 이런 말도 있어요. 삼복 일목의 도시다. 세 번 걷고 하나 뭐 먹어야 돼. 와. 그만큼 뭐 먹을거리도 많고 맛있는 식당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혼자 자주 다니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다 갈 수는 없잖아.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1: 그 괴롭다구나.
2: 어, 너무 괴로운 거야. 여행 작가로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오늘 목포를 제가 우리 오배우에게 조언도 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안내도 좀 해드릴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고.
1: 아, 그건 제가 해야 될 멘트 같은데.
2: 왜요?
1: 서울 사람들이 63빌딩 안 가듯이.
2: 아, 그렇지.
1: 예. 네. 그러니까 목포 사람이 가는 식당 원주민의 시선으로 작가님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 태어나신 분의 네, 네. 감각으로 네,
1: 현지인의 마음으로.
2: 현지인의 마음으로. 아, 오, 괜찮겠네. 목포는 뭐다?
1: 항구다.
2: 항구지라. 항구지라. 여기 어딘지 아세요?
3: 전 여기 처음 와봤어요.
4: 이런 골목길은 또 처음이에요.
3: 야, 이 시간을 어떻게? 역시 전문가 보스.
2: 아, 그럼. 아, 여행 작가.
3: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2: 아, 진짜?
3: 얘 또 일반 그 횟집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 아,
2: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어.
4: 오, 추노다.
2: 갔다 올게.
3: 갔다 올게. 드디어 저희는 하트 해변에 왔습니다.
2: 바닷가 도시의 전형적인 그 약간 그렇죠. 산동네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2015년
1: 네.
2: 그때 이제 여기 서산동 옹금동 일대를 약간 그 시와 골목으로 바꾸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 목포 지역에 뭐 시인, 화가 이런 분들의 작품도 여기다가 골목골목 걸고 네. 또 어떤 시들은 여기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시를 그냥 목포 오시는 분들은 시와 골목을 꼭 방문하지. 왜냐면 이런 골목이 잘 없잖아요, 이제.
1: 거의 없죠.
2: 그죠, 그죠.
1: 거의 이게 그쵸? 몇백 년 됐을 텐데.
2: 또 요거 보고 계단 따라 내려가가지고 문유 슈퍼. 거기도 뭐 사진관 옛날에 요런 데들.
1: 제가 자주 다녔던 곳입니다.
2: 그러니까 그렇지.
1: 그래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래서.
2: 아, 그러니까.

0: 돌이나 이런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1: 그렇지.
0: 네, 이 집 주변이 좀 바뀐 거지.
1: 근데 옛날에는 이 집 친구들 다 사람이 살았을 거야.
0: 다 살았죠. 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1: 이거 봤어? 온공동을 순 우리말로 하면 다순공동. 따뜻한 다순공동. 요런 그 뭐 시, 그림이 엄청 많은 거. 사람들이 골목이 세 개잖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0: 맞아요.
1: 이렇게 한 번씩 다 돌더라고. 아, 나. 짠한 그런 시도 많아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삶의 애환 이런 걸 막.
0: 왜냐면 여기가 사실은 서산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0: 이거는 여기 사신 분인가 보다. 80세.
1: 그러네, 그러네.
0: 아들네들이 용돈 줄게 행복하지. 그 돈으로 음식을 겁나게 해서 친구들 나눠 먹고 돈께 얼마나 좋은가.
1: 이거를 서울말로 읽고.
0: 서울말로 너무 읽었다.
1: 아, 되게 이상하다. 아, 제일 행복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0: 늙어갖고 돈 있으면 제일로 행복하지.
1: 그렇지.

0: 여기 여기는 뚫렸네.
1: 그렇지, 그렇지.
0: 이제 공사하고.
1: 그렇지, 이제 재개발 들어온 그런 거 공사하고.
0: 오! 여기가 여기가 우리 집인가?
1: 어디? 여기? 저 어르신 계신데? 아니면 안쪽으로?
0: 와, 이거 참 애매해. 이게 다 부셔놔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렇게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
1: 이쪽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0: 왜 그래? 아까 거기가 저희 집이었던 것 같아요.
1: 거기가?
0: 왜냐면 여기가 어렸을 때 슈퍼였었거든. 이 집이 슈퍼였어. 요 집도 슈퍼였어. 여기가 두 번째 슈퍼. 여기가 야채 팔던 슈퍼. 여기 원래 이 집이 슈퍼였었죠.
2: 네.
0: 옛날에.
2: 네.
0: 엄마 맞잖아.
2: 할머니 할아버지.
0: 네?
2: 할머니 할아버지.
0: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다녔던.
2: 아 진짜요?
0: 왜 저희 집이 여기 위였었거든요.
2: 아 진짜요?
1: 야 기가 막히네. 와. 찾았어.
0: 웬일이야?
1: 잘
0: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네.
1: 그럼 하여튼 그 집을
0: 다시 가보시죠. 네. 그 집을 다시
1: 최종 확인.
0: 네. 내가 이 담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랬어. 아, 우리 할머니 집 없어진 거네. 아, 할머니 집이 없어진 거. 이 여기가
1: 터네, 그럼 터만 남은 거네.
0: 아, 터만 남은 것 같다.
1: 오지오 생가 터만 아, 남은 거네.
0: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 저기에 항상 저 상선이 이렇게 널려 있었어.
1: 그때나 지금이나.
0: 네, 그때나 지금.
1: 가만 있어봐.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게. 이 생가터에서 비정규적인 현장이잖아. 서봐. 아 됐어. 역광이나 실루엣이긴 하지만 멋있어. 하여튼 충만한 네. 기쁜 마음을 안고 네, 네. 시각을 뭐 조금 더 우리가 보는 아, 걸로 합시다.
0: 저도 네네.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내려가시죠. 네. 야 이거 어떻게 찾으시네. 네. 희한하다.
0: 딱 여기가
1: 희한.
0: 잠깐만 여기가 우리 집인 것 같다.
1: 진짜?
0: 아 할머니 집이 없어진 거. 내 집이 뚫렸어.
1: 아 됐어. 역광이나 실루엣이긴 하지만 멋있어.
0: 그러면 야 여기가 야 미안.
1: 그 집은 아닌가 비요.
0: 아 그 터가 아닌가 봐요.
1: 아닌가 비요.
0: 아 이게 여기다. 아. 와 맞네.
1: 맞아?
0: 여기 가운데가 우리.
1: 아 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가. 맞나 봐.
0: 와 여기야.
1: 맞나 봐.
0: 여기가 우리 할머니 집이야.
1: 맞나 봐.
0: 여기가 끝집이고.
1: 나는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
0: 와 부엌 방 두 개.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많이 잤거든. 그 형이랑.
1: 막 기분 이상한가 봐. 약간 그.
0: 이렇게 작았을까? 아, 그치. 어렸을 때니까. 끝에도 저랑 친한 저보다 한 살 아래 동생.
1: 아니 그러면 기념사진 다시 찍어야 돼.
0: 그러네.
1: 여기 여기 좀 가까이 왔어. 하나 둘 셋.
0: 와 그대로야 여기. 아 이 집도 무슨 장사했었나?
1: 여기요?
0: 이 집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이 여기가 정육점이었나 보다.
1: 여기가?
0: 아 그랬나 보다.
1: 와 여기 이제.
0: 여기가 세탁소였나?
1: 여기?
0: 세탁소였죠 여기. 그래.
3: 세탁소였어요.
0: 그죠 여기 세탁소였죠.
3: 그냥 세탁기 그대로 있죠.
0: 있어요?
3: 세탁기가.
0: 그래 있네. 그래 여기 세탁소였어.
3: 원래 백세탁소였는데 이제 어르신들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어.
0: 여기 혹시
3: 동네 사람?
0: 여기요?
3: 예,
1: 이 서산동?
3: 예.
0: 진짜요?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3: 지금은 옆집에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옛날 밥통.
0: 아 알죠. 찐득이.
3: 80년대 밥통.
0: 와 그대로 있다.
3: 그거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0: 원래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3: 네, 요즘은.
0: 그러네.
3: 건강식으로 해야 되니까.
0: 아. 그치.
3: 또 이렇게.
0: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3: 그쵸, 지금
0: 원래 빨간색이지.
1: 원래 이렇게 찢어 먹었잖아요. 이렇게.
0: 원래 찢으면 어때?

0: 여기 평상에 장난감이랑 다 이렇게 썼어. 그래서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벗었는데 여기는.
1: 국민학생 때?
0: 그렇죠. 중학교 때 뭐 다 애기 때. 네, 들어볼 거야? 우와. 지금은 장사 안 하나 보다.
2: 아, 그냥 할게요, 저기다. 아, 그냥 할게요.

0: 걸 장사 안 하나 보다.
1: 그냥 또 정사. 그냥 이렇게 약간
2: 전시말이
3: 그대로
1: 전시말
2: 그대로
3: 그거는 오징어다고
2: 이거 드시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어.
3: 내가 봐, 먹어봐도 안 되겠다.
1: 안 되지.
2: 구경만 하시네.
3: 뱀주사.
1: 아, 알지.
3: 뱀주사.
1: 이거 기껏 올라갔는데 미끄럼틀 타고 쫙 내려오면은 막 힘들라고 막 그랬잖아요. 에이, 성냥. 그죠, 옛날에.
3: 와, 유엔, 이거 기억난다.
1: 유엔.
3: 이걸 그렇게 먹었어.
1: 이거를? 그냥? 아, 저기.
3: 이거.
1: 그, 원래는 저거 발고 날 때.
0: 띠나, 그게 띠나.
1: 띠나가 뭐야?
0: 떼면은 서비스로 보너스 다시 한 개를 더 찍어주거든.
4: 전라도 띠나.
1: 아, 띠나.
4: 띠나 안 띠나.
1: 아, 그러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양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호랑 실제 이제 지금은 이제 쓰임새가 바뀌었어요.
4: 아, 이게 좀 오래된 거 같아요.
1: 여보세요? 모시.
5: 나예요. 지호 엄마.
3: 뭐 어땠어?
5: 끊어버려.

0: 여기 네. 어딘지 아세요?
1: 전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0: 나는 한 1년 전쯤 왔는데 네. 여기가 목포 음식 명인이라고 있어요.
1: 진짜요?
0: 1호.
1: 나는 왜 모르지?
0: 내가 도전하는 것 같아.
1: 배고파요, 사실은.
0: 배고파요, 여러분. 네, 첫끼구나, 첫끼.
1: 아, 너무 배고파요.
0: 배고파. 네. 일단 이걸 봐야 돼.
2: 일반 막걸리가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1: 약간 레몬즙 같기도 하고.
0: 그렇지.
3: 아니요. 그 임동체로 만든 안녕하세요.
0: 네네. 근데 사장님이 이제 목포 음식 명인 1호시잖아요. 그죠?
1: 인동주가 뭐, 인동이 뭐예요?
0: 인동초라고 하나?
3: 인동초.
0: 인내, 겨울을 견뎌서 꽃을 피운다 그래가지고 인내의 상징 같은 노란색 꽃이 있어.
3: 그리고 이거는 강하니까 그렇지. 겨울에도 사철 파리가 98이가.
1: 근데 그걸로 막걸리 예.
0: 재료 중에 하나인 거지.
1: 아, 재료 중에 하나.
0: 그거다가 뭐 딴 것도 넣고.
3: 요거 평화주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평화주도 요거 인동도 평화주도 만들고.
0: 요거는 청주.
3: 청주.
1: 청주.
0: 양조장이 따로 있나?
3: 예. 옆.
0: 그 중 실례가 안 된다면 구경 좀.
3: 구경하고 담은 데 구경 시켜줄게.
0: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3: 아니 공장은 아무나 볼 수 있죠. 공장은 어째.
1: 만드는 비법을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지.
3: 그러지 아무나 안 가르쳐 주지.
0: 그러지.
1: 와 아까 그 인동초.
0: 그렇지.
1: 병으로 만들기 전에.
0: 네. 인동초를 이용해서 담는 막걸리잖아요.
3: 네, 그렇죠.
0: 요거 얼마에 한 번씩 담그세요?
3: 네, 숙성시키면 한 15일 걸리고.
4: 아, 숙성 15일.
3: 15일 걸리고. 우리 아까 평화주는 한 달 걸리고 그래요.
0: 아, 그 청주는 한 달 걸리고. 뭐,
3: 나한테 여기는 매일 담으다시피 해야 돼.
0: 매일.
3: 조금 담아야 돼. 감기도 안 오고, 이게 참 좋은 곳이에요.
0: 아, 이게 너무. 아니, 뭐, 어디가 이렇게 지금 취해요, 우리 쪽에.
5: 어이 들어가서 주세요. 들어가서 음식이라.
3: 아니 나 이제 여기서 맛만 봐도 돼.
0: 아니 맛 봤잖아. 이거 맛이 아, 또 손도 크시네. 이거.
3: 원래 손이 크지.
0: 맛은 맛이니까 가가지고
5: 들어가서 음식 맛있는 갈까요? 음식이랑 주세요.
3: 네, 그래요.
1: 홍어가 된 유래를 저는 이제. 이게 썰이 많잖아요. 홍어를 언제 왜 먹었냐.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음식을 들고 가는데 나머지는 다 썩은 거야. 근데 원래 홍어는 들고 갔는데 홍어는 썩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치. 먹을 수 있는.
0: 부패가 안 되지. 암모니아 때문에.
1: 그래서 그때.

0: 먹었던 게 홍어라고 저는 썰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1: 갱동네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고려말 때. 요 서남해안 외구들이 막 노략질이 너무 심하니까 섬 소개령, 섬을 비워라 나라에서 일종의 피난을 간 거지. 다른 생선은 다 식량 가져왔으니까 다 썩었는데 부패했는데 홍어만 멀쩡하더라. 암모니아 때문에. 아니. 홍어의 그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이게 열린 거지.
0: 아, 그게 그러면 고려시대라고요?
1: 고려 말.
0: 아, 나는 6.25 전쟁 때 피난을 나는 그 얘기.
1: 외구.
0: 여기서 살짝 다르네.
1: 왔다.
0: 와.
1: 홍어.
0: 와, 이게 이 선홍빛이 돌아야 되거든.
1: 콕콕콕콕.
2: 게장.
1: 게장.
0: 아유. 반찬의 향기에도 전라사우스도가 딱 느껴져요. 한상이
1: 그럼 와. 이게 한상의 한상. 와. 이게 이제 홍어가 왔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팍삭힌 거, 중간치, 생홍어. 요거 이제 색깔이 좀 부르스름하게 도는 게 안산 생홍어.
2: 여기는 또 중간치.
1: 중간치.
2: 여기는 아주 삭힌 거.
1: 아, 요건 아주 상백하게 질려버렸어.
2: 맛있게 드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홍어 먼저 드셔야 되죠. 진짜.
1: 나는 홍어지. 난 누구
0: 홍어지. 저도 홍어 그러면.
1: 생?
0: 생으로.
1: 생? 네, 나는 생으로. 제일 팍. 제일 많이 삭힌 거. 근데 이 정도는 저한테 약해요.
0: 진짜요?
1: 저는 항상 홍어 초점은 아무것도 안 찍어요. 뭐 소금이든 초장이든 아무것도 안 찍어요.
0: 저는 초코 초장.
1: 찍어. 너 많이 찍네.
0: 아니 우리는 이렇게 찍어요.
1: 아이 그러면 고추장 더 먹지.
0: 근데 이게 향이 세서. 아유. 이게 계속 씹잖아요. 그럼 이제 고추장이 날라가고 홍어 맛이 돌아요. 감주, 탁주 이런 걸 먹는 거예요.
1: 그러면
0: 홍탁. 그러니까 이렇게
1: 그치, 먹으면서
0: 놔두고. 네. 그죠?
1: 맞잖아요.
0: 그러면 이제 청주의 맛이 돌아요. 그래서 청주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씹는 거예요. 이래서 홍탁.
1: 맞아.
0: 네, 우리 이래서 홍탁이 딱.
1: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도는 무조건 다 삭힌 홍어를 먹는다는 그 편견이 있는데 일단 주산지인 흑산도는 다 생홍어고요. 군산에도 삭힌 홍어 문화가 없어요. 아예 원래.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은 생홍어를 드시면 신선한 그쵸? 대신 식감 좋은 꼬들꼬들한 그 맛만 취하는 거거든요.
0: 다음에 뭐 먹지? 아, 나 이게 아까부터 멸치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
1: 아, 이런 사람 있어. 진수성찬 중에 오히려 평범하게 보이는 밑반찬부터 먹는 사람들 있어.
0: 그냥 고추 무침 같은데.
1: 맛있어.
0: 전라도 양념이
1: 와, 개미가 있지.
0: 응. 원래 간장게장은 또 요렇게 요렇게. 요 간장게장.
1: 맛있지 뭐. 노벽하다가 지금 임금 먹는 밥상.
0: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X-ray systems you see in many dental clinics?
1: 우선은 X-ray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고 벌어져야만 그게 보이는데 저희 장비는 모두 다 이제 블루 LED라는 파란색 형광을 쏘이는데요. 이제 치아에 파란색 형광을 쏘았을 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형광을 자연 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식이라든지 뭐 크랙이라 미세한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발견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o can you take a photo of my teeth and examine them?
1: 네, 얼마든지. 네.
0: Wow.
1: 요거를 이제 먼저 그 양 옆에 물어 주셔야 되거든요.
0: 에헤.
1: 오,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이제 안 물어 주시고 막 참아 주시고 네, 촬영은 되셨고요. 풀어주셔도
0: 돼요. Okay. Oh, so these are my teeth.
1: 예. 너무 깨끗하신데요. 거의
0: really?
1: 제가 본 역대급
0: really?
1: 치아 중에는
0: yes!
1: 네, 100점이신데요.
0: Wow, do I win a prize or something? 네. Amazing!
1: 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붉은 형광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으셔서 뭐 크랙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보이고
0: yes! 네. I'm good at brushing 네, my teeth.
1: 퍼펙트 브러쉬라고 해서 구강 관리 상태를 평가를 해드려요.
0: Uh-huh.
1: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만점이신 거죠. 10회 점수라고 해서
0: uh-huh.
1: 관리가 안 된 치아는 여기에 점수가 올라가요.
0: I'm zero.
1: 예, 거의.
0: Yes. I won the gold medal.
1: 네,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치아.
0: Really?
1: 말도 안 되는.
0: Wow.
1: 만점이십니다.
0: Maybe I can be your model.
1: 근데 저희는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이 모델이에요.
0: Oh no. Okay.
1: 저희는 찾지 않는 모델이십니다.
0: Oh no.
1: 네.
0: But that's great. I feel better about my teeth.
1: 네, 완전 퍼펙트하십니다.
0: That's fantastic.
1: 제가 잘못 찍은 거 아니겠죠?
0: I hope not.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and they have been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s, both at home and abroad. In overseas markets, the products are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diversified platforms for dental care. How is the overseas market responding to the company's products?
1: 저희 제품은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넓고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뭐 러시아, 브라질까지 저희 장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일이고 또 거리가 되게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뭐 환자가 직접 할 수, 뭐 진단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 장비는 이제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방문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에서 반응이 되게 더 좋습니다.
0: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특례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는 걸로 유명하고 오늘도 저희한테 몇 가지 그 사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나고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0: Wow, so the real help from the city of Suwon.
1: 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느낌을 네, 갖고 있어요.
0: Lastly, what are the future goals of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아이오바이오는 장비로 시작한 회사지만요. 현재는 AI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은 그동안에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큐레이, 소프트웨어는 링크댄스 이걸 아우르는 게 큐블리스라는 브랜드고요. 큐블리스는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치아가 손상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될지 선도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0: Oh,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 took a close look at iobio, who have come up with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help detect those early micro signs of dental diseases, and they're expected to bring about big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0: People use varied cosmetic items every day. And how well can the cosmetics be absorbed through the skin? SN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skincare solutions. We look into SNT, which has produced advanced cosmetic materials that can be absorbed through the skin only in 3 seconds. Do you know how thin a strand of human hair is? Well, today we're going to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nanostructures that are hundreds of times thinner than human hair. So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nanotechnologies that are paving a new path in the beauty industry. SNT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cutting-edge nanofibers. Based on the advanced R&D infrastructure,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field of cosmetics and biomaterials. Hi, it's lovely to meet you. I'm Peter.
1: Nice to meet you too.
0: So your main business area is nanofibers as a company. What made you decide to develop technologies surrounding nanofiber materials?
1: 저희 SNT는 2014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나노 섬유와 탄소 섬유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던 중 스킨케어 제품을 주목하게 되었고 저희가 고농도 히알루론산 나노 섬유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가 얼마나 빨리 피부에 흡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또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번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as an emerging business in the skincare industry. It has recently developed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yaluronic acid and collagen. So these are some of your products. It looks like a collagen sheet. What's different about them?
1: Peter, 혹시 집에서 마스크팩 하시나요?
0: Yes, sometimes I do have a mask pack on at night.
1: 혹시 사용하시면서 되게 불편하시거나 뭔가 불편한 점 많으시죠?
0: Yeah, they can be a bit sticky and the liquid can drip everywhere sometimes, yes.
1: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너무 편리한 제품입니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죠.
0: So I just need to peel this off the top. Oh, wow. So that's the thin layer of collagen. Put on here. Okay. Oh, and it's nearly dissolved. So if I spray this. Wow! It's disappeared. And this is so moist and smooth. Wow. Oh, my skin is really glowing. So what are the hidden technologies in the patch which enable such rapid absorption into the skin?
1: 저희는 히알루론산 100%를 나노섬유화해서 스킨 패치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팩과 달리 녹아내리거나 떼어내거나 흘러내리는 그런 불편함을 대폭적으로 개선했고 3초 만에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기술입니다.
0: Producing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water-soluble polymers is a core part of the electrospinning proces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expanding the platforms for nanofibers. The firm has continuously boosted research. As this product is absorbed directly into the skin, I'm assuming when it comes to safety and quality, the standards are quite high. What does your company place most emphasis on when it comes to quality control?
1: 네, 저희는 글로벌 기준에 품질 규격인 ISO 2276 인증을 획득했고, 또한 ISO 9001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 시설을 새롭게 저희가 정비해서 생산 공간과 연구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통합형 공간을 저희가 새롭게 마련을 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SNT has accelerated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And it has spearheaded effort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its nanofiber technologies to the world. So when it comes to the global market as well,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큰내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0: SNT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by applying nanotechnologies to the beauty industry. And it aims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global beauty and tech sectors. Lastly, what are the goal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저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인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섬유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첨가시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플랫폼 바이오 나노 비즈니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KBT 이후에 넘어에 K바이오로도 저희가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Wow, those are very lofty ambitions. Good luck in the future. SNT has developed leading-edge nanotechnologies that can hugely affect the global market. And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Oh,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와,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네. 이게 몇년 보라는 느낌이라. 이번에 또 누구 있나요?
2: 그럼요.
1: 있어요? 저 혼자 아니었어요?
3: 네. 그럼요.
1: 혼자인 줄 알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방송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네. 오 잠깐만.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1: 아니, 바쁘시지 않으세요?
4: 아니요, 아닙니다.
1: 아, 너무 바쁘 보이던데? 갑자기 급이 확 높아진 느낌이 드네요. 와.
2: 저희 MC 이제 두 분이 함께 여행 가시는 건 아니고.
1: 아,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올지, 누가 더 인기가 있을지.
1: 아직까지는 좀 트롯 시장이.
5: 자, 연기를 하겠다. 내가 거기 가서 연기 보여줄 수 없잖아.
6: 뭐 제작진이 경쟁을 붙이는 거야. 저는.

0: 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와, 와 그대로야 저기. 와, 그래도 색깔을 많이 칠했네. 아, 목포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가끔 몇 년 만에 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1: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0: 목포는 제가 태어난 곳이죠. 목포의 아들, 오지호. 드디어 목포에 오다.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행으로는 안 와봤는데.
2: 아이고, 골목도 오랜만에 왔네. 은금동 옛날 말에 순우리 말에 낮은 곰이지. 아, 힘들어.
0: 안녕하십니까.
3: 아, 오배우님?
0: 반갑습니다.
3: 아, 영광입니다.
4: 배우입니다.
3: 여행작가 노진입니다. 아니, 네. 그 아마 어? 이제 그 아시죠? 추억의 빵집일 것 같아가지고 네. 빵을 좀 사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네. 지켜야 했어요. 아,
0: 네. 근데 사실은 네. 저도 어렸을 때 먹었는데 네.
5: 빵집, 빵 사러 왔습니다. 요즘 뭐 빵 디술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포하면은 육빵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거의 오픈런으로 빵 사러 왔습니다. 아, 뭐 아침 이런 시간인데 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1949년에 문을 연 굉장히 오래된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이고 그리고
6: 나는
5: 스파게티 크림치즈.
2: 이야, 네, 참. 요거는 이렇게 좀 노래 여기 뭐 새우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지? 이게 저 뭐야? 모르겠다. 어쨌든 이건
0: 아니 맛 칼럼니스트.
2: 아, 여행 작가예요.
0: 뭐 이거 크림치즈. 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어.
2: 옛날 기억이 나요?
0: 단팥, 단팥빵. 그 기억이 많이 나요.
2: 단팥빵. 네,
0: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셔가지고.
2: 네. 아 근데. 목포가 고향이시라면서요?
0: 고향이죠.
2: 목포는 뭐다?
0: 목포는 항구다.
2: 당연히 목포는 항구지.
0: 네. 아, 표현을 해봐라.
2: 그렇지, 그렇지.
0: 역사의 도시다.
2: 그렇지. 조금 아. 더 어려운 말로 네. 다크 투어리즘의 본고장. 역사의 상처가 있는 네. 아픈 현장이지만 그걸 가서 직접 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네. 그런 여행을 말하는데
0: 목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를 잘 몰랐어요.
2: 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네, 몰랐을 수 있지. 그러니까
0: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네네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 맞아요. 네.
0: 작가님에게 목포는?
2: 괴로운 도시다. 오. 괴로워요. 여행 작가긴 한데 한 20년 정도 라디오에서 네. 음식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2: 목포가 어떤 곳입니까? 먹는 걸로 이거지 그냥 미식의 고장이잖아요.
0: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목포가 최고입니다.
2: 이런 말도 있어요. 삼보 일목의 도시다. 세 번 걷고 하나 뭐 먹어야 돼. 와. 그만큼 뭐 먹을 거리도 많고 맛있는 식당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혼자 자주 다니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다 갈 수는 없잖아.
0: 그렇죠.
2: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오히려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0: 그 괴롭다구나.
2: 어, 너무 괴로운 거야. 여행 작가로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오늘 목포를 네. 제가 우리 오배우에게 네. 조언도 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안내도 좀 해드릴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고
0: 아 그건 제가 해야 될 멘트 같은데
2: 왜요?
0: 서울 사람들이 63빌딩 안 가듯이
2: 아 그렇지
0: 예 네. 그러니까 목포 사람이 가는 식당 원주민의 시선으로 아 작가님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태어나신 분의 네, 네. 감각으로 네,
0: 현지인의 마음으로
2: 현지인의 마음으로 아, 오, 네. 괜찮겠네. 목포는 뭐다?
0: 항구다.
2: 항구지라. 항구지라. 여기 네. 어딘지 아세요?
0: 전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3: 이런 골목길은 또 처음이에요.
0: 야, 이 시간을 어떻게 역시 전문가 보스.
2: 아 그럼 아 여행 작가. 여행 작가.
0: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3: 아, 진짜?
0: 얘 또 일반 그 횟집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
3: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어.
2: 오, 추노다.
3: 갔다 오케이!
2: 갔다 오케이!
0: 드디어 저희는 하트 해변에 왔습니다.
3: 바닷가 도시의 전형적인 그 약간 그렇죠. 산동네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2015년 네. 그때 이제 여기 서산동 옹금동 일대를 약간 그 시와 골목으로 바꾸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 목포 지역에 뭐 시인, 화가 이런 분들의 작품 여기다가 골목골목에 걸고 네. 또 어떤 시들은 여기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시를 그냥 목포 오시는 분들은 시와 골목을 꼭 방문하지. 왜냐면 이런 골목이 잘 없잖아요, 이제.
0: 거의 없죠.
3: 그죠, 그죠.
0: 거의 이게 그쵸? 몇백 년 됐을 텐데.
3: 또 요거 보고 계단 따라 내려가가지고 국민 슈퍼. 거기도 뭐 사진관 옛날에 요런 데들.
0: 제가 자주 다녔던 곳이니까
3: 그러니까, 그렇지.
0: 그래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래서.
3: 그러니까.

0: 돌이나 이런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1: 그렇지.
0: 네, 이 집 주변이 좀 바뀐 거지.
1: 근데 옛날에는 이 집 친구들 다 사람이 살았을 거야.
0: 다 살았죠. 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1: 이거 봤어? 온금동을 순 우리말로 하면 다수는 거예요. 따뜻한 다수는 거예요. 요런 그 뭐 시, 그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골목이 세 개잖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0: 맞아요.
1: 이렇게 한 번씩 다 들리더라. 짠한 그런 시도 많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삶의 애환 이런 걸 막.
0: 왜냐면 여기가 사실은 소산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1: 그렇지.
0: 네.
1: 그렇지.
0: 이거는 여기 사신 분인가 보다. 80세.
1: 그러네.
0: 아들네들이 용돈 줄게 행복하제. 그 돈으로 음식을 겁나게 해서 친구들 나눠 먹고 들게 얼마나 좋은가.
1: 이거를 여기 서울말로 읽어.
0: 서울말로 너무 읽었다.
1: 아, 되게 이상하다. 아, 제일 행복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0: 늙어갖고 돈 있으면 제일로 행복하지.
1: 그렇지. 이렇게 해줘. 이렇게.
0: 여기는 뚫렸네.
1: 그렇지.
0: 이제 공사하고.
1: 그렇지. 이제 재개발 들어온 그런 거 공사하고.
0: 오! 여기가 우리 집인가?
1: 어디? 여기? 저 어르신 계신데? 아니면 안쪽으로?
0: 와, 이거 참 애매해. 이게 다 부셔놔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렇게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
1: 이쪽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0: 왜 그래? 아까 거기가 저희 집이었던 것 같아요.
1: 거기가?
0: 왜냐면 여기가 어렸을 때 슈퍼였었거든. 이 집이 슈퍼였어. 요 집도 슈퍼였어. 여기가 두 번째 슈퍼. 여기가 야채 팔던 슈퍼. 여기 원래 이 집이 슈퍼였었죠.
2: 네.
0: 옛날에.
2: 네.
0: 할머니 맞잖아.
2: 할머니 할아버지.
0: 네?
2: 할머니 할아버지.
0: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다녔던.
2: 아, 진짜요?
0: 왜 저희 집이 여기 위였었거든요.
2: 아, 진짜요? 네.
1: 야, 기가 막히네. 찾았어.
2: 안녕하세요.
0: 네. 네.
1: 그럼 하여튼 그 집을
0: 그 집을 다시 가보시죠. 네.
1: 그 집을 최종 확인.
0: 네. 내가 이 담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랬어. 아, 우리 할머니 집 없어진 거네. 아, 할머니 집이 없어진 거. 이 여기가
1: 터네. 그럼 터만 남은 거네.
0: 아, 터만 남은 것 같다.
1: 오지호 생가 터만 남은 거네.
0: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 저기에 항상 저 상선이 이렇게 널려 있었어.
1: 그때나 지금이나.
0: 네, 그때나 지금.
1: 가만 있어봐. 사진 하나 찍어줄게. 이 생가터에서 비정규적인 현장이잖아. 서봐. 아, 됐어. 역광이나 실루엣이긴 하지만 멋있어. 하여튼 충만한 기쁜 네. 마음을 안고 네. 시야를 뭐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걸로 합시다.
0: 저도 네네.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내려가시죠. 네. 야, 이거 어떻게 찾으시네. 네. 희한하다.
0: 딱 여기가.
1: 희한하다.
0: 잠깐만, 여기가 우리 집인 것 같다.
1: 진짜?
0: 아, 할머니 집이 없어진 것 같아. 내 집이 뚫렸어.
1: 아, 됐어. 역광이나 실루엣이긴 하지만
0: 멋있어. 야, 미안.
1: 그 집은 아닌가 봐요.
0: 아, 그 터가 아닌가 봐요.
1: 아닌가 봐요.
0: 아, 이게 여기다. 아.
1: 맞아?
0: 여기 가운데가 우리.
1: 아, 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가. 맞나 봐.
0: 와, 여기야.
1: 맞나 봐.
0: 여기가 우리 할머니 집이야.
1: 맞나 봐.
0: 여기가 끝집이고.
1: 나는 내가 태어나는 곳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
0: 와. 부엌, 방 두 개.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많이 잤거든. 그 형이랑.
1: 기분 이상한가 봐. 약간 그.
0: 이렇게 작았을까? 했을 테니까. 끝에도 저랑 친한 저보다 한 살 아래 동생.
1: 아니 그러면 기념사진 다시 찍어야 돼.
0: 그러네.
1: 여기 여기 좀 가까이 왔어. 하나 둘 셋.
3: 아이고 여기. 아, 이 집도 무슨 장사했었나?
1: 여기요?
3: 이 집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이 여기가 정육점이었나 보다.
1: 여기가?
3: 아, 그랬나 보다.
1: 와, 여기 이제.
3: 여기가 세탁소였나?
1: 여기?
3: 세탁소였죠, 여기. 그래.
4: 세탁소였어요.
3: 그죠, 여기 세탁소였죠.
4: 그냥 세탁기 그대로 있죠.
3: 있어요?
4: 세탁기가.
3: 그래, 아, 있네. 그래, 여기 세탁기. 세탁소였어.
4: 원래 백세탁소였는데 이제 어르신들 네, 그, 두 분 다 돌아가셨어.
3: 여기 혹시
4: 동네 사람
3: 여기요?
4: 예,
1: 이 서산동?
4: 예예예. 예, 예.
3: 진짜요?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4: 지금은 옆집에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옛날 밥통.
3: 아, 알죠. 찐득이.
4: 80년대 밥통.
3: 와, 그대로 있다.
4: 그거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 원래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4: 네, 요즘은
3: 그러네.
4: 건강식으로 해야 되니까.
3: 아, 그렇지.
4: 또 이렇게
3: 원래 지금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4: 그렇죠. 지금은
3: 원래 빨간색이지.
1: 원래 이렇게 찢어온 것도 아니야 이렇게.
3: 원래 이렇게 하면 어때?
1: 그거.
3: 여기 평상에 장난감이랑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봤던데 여기가.
1: 국민학생 때?
3: 그렇죠. 중학교 때 뭐 다 애기 때. 네, 들어볼까요? 우와. 지금은 장사 안 하나 보다.
1: 아, 그냥 할게요, 저기다. 아, 그냥 할게요.

0: 그거 장사 안 하나 보다.
1: 아, 그냥 이렇게 정사. 아, 그냥 이렇게. 약간.
2: 전시마에
0: 그대로?
1: 전시마에
2: 그대로.
0: 그러면 왜 오징어떡을?
2: 그거 드시면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드시면 큰일 나요.
0: 내가 봐, 먹어봐도 안 되겠다.
1: 안 되지.
2: 구경만 하셔야
1: 돼. 알지.
3: 뱀주사인데.
1: 이거 기껏 올라갔는데 미끄럼틀 타고 쫙 내려오면 막 힘들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성냥. 그죠, 옛날에.
3: 와, 유엔 이거 기억난다.
1: 유엔.
3: 이걸 그렇게 먹었어.
1: 이거를? 그냥? 아, 저기.
3: 이거.
1: 그, 원래는 저거 발고 날 때.
4: 띠라고 하잖아.
1: 띠나, 그래, 띠나. 띠나. 아. 띠나가 뭐야?
4: 떼면은, 떼면은 서비스로 돌아서 다시 한 개를 더 찍어주거든.
1: 전라도 띠나.
3: 아, 띠나.
1: 띠나, 안 띠나.
3: 아, 그러네, 그러네.
1: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양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호랑 실제 이제 지금은 이제 쓰임새가 바뀌었어요.
3: 아, 이게 좀 오래된 거 같아요.
1: 여보세요? 뭐시?
5: 나예요. 지호 엄마.
3: 뭐 어땠어?
5: 끊어버려.

0: 여기 네. 어딘지 아세요?
1: 전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0: 나는 한 1년 전쯤 왔는데 네. 여기가 목포 음식 명인이라고 있어요.
1: 진짜요?
0: 1호.
1: 나는 왜 모르지?
0: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1: 배고파요, 사실은.
0: 배고파요, 여러분. 네, 배고파. 첫기구나, 첫기.
1: 아, 너무 배고파요.
0: 배고파, 배고파. 네. 아, 배고파. 일단 이걸 봐야 돼. 일반 막걸리가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1: 약간 레몬즙 같기도 하고.
0: 그렇지.
2: 아니요. 그 임동체로 만든. 안녕하세요.
0: 네네. 근데 사장님 이제 목포 음식 명인 1호시잖아요. 그죠?
1: 인동주가 뭐, 인동이 뭐예요?
0: 인동초라고 알아요?
2: 인동초.
0: 인내, 겨울을 견뎌서 꽃을 피운다 그래가지고. 인내의 상징 같은 노란색 꽃이 있어.
2: 그리고 이거는 강하니까 그렇지. 겨울에도 사철 파리하고 실파리가.
1: 근데 그걸로 막걸리 예.
0: 재료 중에 하나인 거지.
1: 아, 재료 중에 하나.
0: 그거다가 뭐 딴 것도 넣고.
2: 요거 평화주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평화주도 요거 인동주 평화주도 만들고.
0: 요거는 청주.
2: 청주.
1: 청주.
0: 양조장이 따로 있나?
2: 예.
0: 그좀 실례가 안 된다면 구경을 좀.
2: 구경하고 담은 데 구경 시켜줄게.
0: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2: 아니 공장은 아무나 볼 수 있죠. 공장은 어째.
1: 만드는 비법을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지.
2: 그러지 아무나 안 가르쳐 주지.
0: 그러지.
1: 와 아까 그 인동초.
0: 그렇지.
1: 병으로 만들기 전에.
0: 네. 인동초를 이용해서 담는 막걸리잖아요.
2: 네, 그렇죠.
0: 요거 얼마에 한 번씩 담그세요?
2: 네, 숙성시키면 한 15일 걸리고.
3: 아, 숙성 15일.
2: 15일 걸리고. 우리 아까 평화지가 한 달 걸리고 그래요.
0: 아, 그 청주는 한 달 걸리고.
2: 나한테 여기는 매일 담으다시피 해야 돼.
0: 매일.
2: 조금 담아야 돼. 감기도 안 오고, 이게 참 좋은 곳이야.
0: 아, 이게 너무. 아니, 뭐네, 그렇게 지금. 취해요, 우리 저기.
4: 어이 들어가서 주세요. 들어가서 음식이라.
2: 아니야, 여기서 맛만 봐도 돼.
0: 아, 맛 맞잖아. 이거 맛이 아, 또 손도 크시네.
2: 얼마 손이 크대.
0: 맛을 맛이라 가가지고
4: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이랑 주세요.
2: 그래요.
1: 홍어가 된 유래를 저는 이제. 이게 썰이 많잖아요. 홍어를 언제 왜 먹었냐.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음식을 들고 가는데 나머지는 다 썩은 거야. 근데 원래 홍어는 들고 갔는데 홍어는 썩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먹을 수 있는.
0: 부패가 안 되지. 암모니아 때문에.
1: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게 홍어라고 저는 썰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0: 갱동댕.
1: 맞아요?
0: 맞아요. 고려말 때. 요 서남해안 외구들이 막 노략질이 너무 심하니까 섬 소계령, 섬을 비워라, 나라에서. 네. 일종의 피난을 간 거지. 네. 다른 생선은 식량 가져왔으니 홍어만 멀쩡하더라. 네. 암모니아 때문에. 아니. 홍어의 그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이게 열린 거지.
1: 아, 그게 그러면 고려시대라고요?
0: 고려 말.
1: 아, 나는 6.25 전쟁 때 피난을 간 그 얘기.
0: 외구.
1: 아, 여기서 살짝 다르네.
0: 왔다.
1: 와.
0: 홍어.
1: 아 이게 이 선홍빛이 돌아야 되거든.
0: 콕콕콕콕.
2: 게장.
0: 게장.
1: 아유. 와. 반찬의 향기에도 전라사우스도가 딱 느껴져요. 한상이야.
0: 그럼. 와. 이게 한상이 한상. 이게 이제 홍어가 왔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박삭힌 거, 중간치, 생홍어. 요거 이제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게 도는 게 안삭 생홍어.
2: 여기는 또 중간치.
0: 중간치.
2: 여기는 아주

0: 시킨 거야.
1: 아, 요건 아주 창백하게 질려버렸어.
0: 예. 맛있게 드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홍어 먼저 드셔야 되잖아.
1: 진짜. 나는 홍어지. 난 누구 홍어지.
3: 저도 홍어 그러면.
1: 생?
3: 생으로.
1: 생? 네, 나는 생으로. 제일 팍.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저한테 약해요.
2: 진짜요?
1: 저는 항상 홍어 초점 아무것도 안 찍어요. 뭐 소금이든 초장이든 아무것도 안 찍어요.
2: 저는 초코 추장.
1: 찍어. 너 많이 찍네.
3: 아니 우리는 이렇게 찍어요.
1: 아이, 그러면 고추장 더 먹지.
3: 근데 이게 향이 세서.
2: 그래? 아유. 이게 쉽잖아요? 그럼 이제 초코 추장이 날라가고 홍어 맛이 돌아요. 감주, 탁주 이런 걸 먹는 거예요.
4: 그러면
2: 홍탁. 그러니까 이렇게
1: 그렇지. 먹으면서
2: 놔두고. 그래요?
3: 맞잖아요?
2: 그러면 이제 청주의 맛이 돌아요. 그래서 청주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씹는 거예요. 이래서 홍탁.
1: 맞아.
2: 네, 우리 이래서 홍탁이다.
1: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도는 무조건 다 사케농어를 먹는다는 그 편견이 있는데 일단 주산지인 흑산도는 다 생홍어고요. 군산에도 사케농어 문화가 없어요. 아예 원래.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은 생홍어를 드시면 신선한 그쵸? 대신 식감 좋은 꼬들꼬들한 그 맛만 취하는 거거든요.
2: 다음에 뭐 먹지? 아, 나 이게 아까부터 멸치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
1: 아, 이런 사람 있어. 진수성찬 중에 오히려 평범하게 보이는 밑반찬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2: 그냥 고추 무침 같은데.
1: 맛있어.
2: 전라도 양념이
1: 와, 개미가 있지.
2: 원래 간장게장은 또 요렇게 요렇게. 저 요것도 간장게장.
1: 맛있지 뭐. 무역하다가 지금 임금 먹는 밥상.
2: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the heart of scuba diving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e waters around Seogwipo's Munsom Island are known as one of the richest marine ecosystems in the country.
1: Munsom은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곳을 찾게 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새끼섬과 본섬 서쪽에 있는 한계창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연산호 군락과 연산호 군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세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의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1: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미신 공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저쪽에는 방이 하나 있었고. 벽에 이상하게 이렇게 라인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방이었고. 그래서 다, 그때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도 한 보름 정도 혼자 부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칠도 막안돼 있고. 그쪽이 밖에는 벽이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 원래 여기 레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레일을 철거하시면서 벽을 다 부셔놔가지고 뭐 테라코트로 해보고 시멘트로 해보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서 준영 아주머니한테 낙서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계단 들어오는 입구 막 낙서한 거예요. 원래 메인 입구는 여기예요, 옆에. 네. 근데 사람들이 절로 다니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름 씨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 옮겨야 되는데 직접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러고 거의 수술 한 손처럼 이렇게 계시잖아요,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근데 막 하고 같이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밴드를 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다쳤냐고 연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박 썰다가 금방 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도 저랑 취향이 아니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연주 하면 되지 느낌이고 근데 단지 조금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려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아무래도 옛날보다 몸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상태거나 싫어하는 그게 오면 일단 진짜 몸이 반응해요. 그 바로 공황 상태가 되기도 하고 되게 동물적으로 그 싫어하면 막 현기증도 나고 글자도 막 떠다니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며칠 밤을 새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극장 안에서도 그렇고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작업하는 동안은 시간이 약간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에너지랑 물린 시간은 이거는 증명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달라요. 32 루반댄 브란덴이 그 브뤼셀에 있는 작은 골목 중에 한 군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비가 보통은 부슬부슬 내리는데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급하게 그 스포츠 용품점 들어가서 가장 싼 우산을 골랐어요. 3유로짜리. 골라서 밖에 오자마자 팍 피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산이. 끝에 딱 체결되는 게 없고, 밀어서 이렇게 딱 하면 걸리는데 더 밀면 원래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더 밀었는데 확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막 웃고 저도 당황해서 하는데 다시 이렇게 결속시키면서 아 이거 내일 연습실에 갖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맑은 날 우산을 챙겨가서 또그 장면도 만들고 우산 3유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씨 우산 잘못 샀어 라고 됐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무대에서 하면 재밌겠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연습실에서 그렇게 해보고 재밌다가 돼서 근데 요 장면만 있으면 분명히 안 쓰겠지? 우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뭘까? 그러면 우산을 계속 쓰고 다니는데 우산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해보자, 뭐.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데 우산 안에서만 비가 계속 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에 쓰여진 거죠. 사실 제가 그비 오는 날 급하게 들어가서 3유로를 주고 우산을 사지 않았다면 안 일어났을 일들?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거기 그 작품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이제 그냥 약간의 그 의무감이었던 거는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알리고 싶다는 것도 하나 있었고, 다양한 그 춤추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괜찮지 했을 때 방송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 모이니까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나가서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져도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 그 다음 스텝들이 생기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방송 끝나고 나랑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혼자만의 그 오디션을 또 봤죠.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끝나고 일해야지. 약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우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굉장히 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돼야 되고, 서로 어울릴 때 모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너무 다른데 서로 존중하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안 어울리면 안 되고, 성격만 좋다고 해서, 성격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한테 성격 좋다고 돈을 지불할 순 없잖아요. 그것들이 다 합당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거기에 차지 않으면 일단 안 들어오게 되는 느낌? 우리 안에서도 할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진짜 재밌어 이게? 이렇게. 네. 서울예대 졸업할 때쯤에 거기 김기인 교수님이 더 하고 싶으면 예종을 가라, 그래서 싫어요 했다가 공연 한번 봐라 해서 공연을 봤는데 저기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가 예종이야 이래서 그래서 그럼 갈래요 해서 어떻게 가면 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해서 그러다가 창작과를 들어가게 됐고, 학교 다니면서 발견 못했던, 외부에 있었을 때 발견 못했던 괜찮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무용할 때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에 누가 잘해. 졸업한 선배 누가 잘해. 갑자기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거 다 찾아봤어요. 네. 그 사람 자료들 다 찾아보고. 그게 또, 아, 이 사람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 사람 가르친 사람 누구지? 뭐 약간 그게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술자료관이라고 있어요. 그 예술전당 밑에 거기 가면 또 그 보는 게 다 공짜거든요. 거기 가서 자료들 빌려서 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잘나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럼 음악 CD 빌려가지고 그 MD라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만 녹음되는 거. 그러면 CD를 하루에 몇 장씩 빌려서 그거를 또 다 들으면서 다 녹음해서 오늘은 음악을 몇 개 훔쳤나 막 이러면서 책도 보고 좋은 구절 있으면 다, 아, 좋은 부분들이나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2003년도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커피 먹자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죠.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커피 잡하는 게 안에 가서 막 주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전 있냐고 물어봐서 동전을 500원짜리 줬는데 150원짜리 커피를 뽑고 또 막 얘기하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고 또 막 얘기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나오고 잔돈도 안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정신없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수업시간이 돼서 쑥 들어갔는데 저 신기한 사람은 뭐지가 첫 인상이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무대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니 음악은 있을 거야. 대신 사람이 다 할 거야. 뭐 이런 무대가 없지만 사람이 다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
그게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었고. 그 진짜 누군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지? 그거 있잖아요. 뭐, 누구 엄마의,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뭐, 누구의 친구, 누구의 뭐. 근데 진짜 나. 저도 한참 내가 뭐지, 나 누구지, 뭐지 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것들이 집합, 교집합이죠. 그냥 이렇게 스쳐간 그 교집합이 저지. 그냥 나. 온전한 나. 해보면 껍데기 이 곳밖에 없어요. 몸밖에. 근데 이 몸도 어제 살아온 것 때문에 오늘 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스쳐간 거여서 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저것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애초에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이 색깔이 제일 많잖아요. 네. 까만색에 색깔 다른 거 좀 입힌다고 또 그게 또 까만색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상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에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tech startup, what kind of benefits do you see from running a business in Suwon's special city?
1: Suwon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데모데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펀딩도 많아서 스타트업이 수원에서 입주를 해서 스타트업에는 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죠.
2: Aside from the advanced cooling technology,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develop a wider range of technologies. From the low-temperature storage solution for medical supplies, to the development of a small-size cool stick with enhanced performance.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o people's daily lives by developing advanced healthcare technologies.
0: So what are your aims and goals for the future?
1: 저희는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 있다 보니까 단순 이 제품만 만족하지 않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냉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디컬,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는 3개 정도 제품을 개발 양산 예정이 있습니다.
0: Good luck with the future.
1: Thank you.
0: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IceLinker that have helped with people's inconvenience in their daily lives and reducing it. We hope that moving forward they'll help improve peop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even further.

0: Proper daily dental care is important.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 solution that can detect even micro cracks in teeth. The initial symptoms of dental diseases can be visualized through lights. We introduce IoBio, which has developed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can improve dental health.
1: Everybody has suffered from tooth pai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but detecting invisible symptoms and predicting diseases without any signs, that sounds like technology that is magical and special. But there is a company that has turned this into a reality.
0: IoBi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effective dental care methods that can prevent dental problems.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an analyzing method based on fluorescence imaging technology. And it has put forward a new standard for the field of dental diagnosis.
1: So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what IoBio does?
2: IoBio는 QRAY라는 기술을 통해서 치과 영역에 장비를 통한 진단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링크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는 20% 정도의 우리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규 개업하는 치과에는 약 30%까지 저희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So this technology is out there in the field already.
0: 네. The Q-Ray seri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provided diversified types of devices, including screening devices for the filming of entire teeth, as well as the pen-type precision device.
1: First,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some of the company's products. So are these two some of your main products?
2: These two products are our main products. This one is QRAY Cam Pro라고 치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전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걸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 이제 보일 때 두 번째 이제 펜시 QRAY 펜시라는 제품인데 이걸 치아 안쪽에 넣어서 네, 그 국소 부위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1: 와우. But what sets this apart from the current X-ray systems you see in many dental clinics?
2: 우선은 X-ray는 파괴된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고 벌어져야만 그게 보이는데 저희 장비는 모두 다 이제 블루 LED라는 파란색 형광을 쏘이는데요. 이제 치아에 파란색 형광을 쏘았을 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형광을 자연 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식이라든지 뭐 크랙이라 미세한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발견뿐만 아니라

0: Yes,
1: I won. I won the gold medal. 네,
2: 정말 저는 이게 처음 보는 팀.
1: Wow,
2: 만점이십니다.
1: Maybe I can be your model.
2: 근데 저희는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이 모델이에요.
1: Oh no. Okay.
2: 저희는 찾지 않는 모델이십니다.
1: Oh no. 네. But that's great. I feel better about my teeth.
2: 네, 완전 퍼펙트하십니다.
1: That's fantastic.
2: 제가 잘못 찍은 거 아니겠죠?
1: I hope not.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and they have been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s, both at home and abroad. In overseas markets, the products are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diversified platforms for dental care. How is the overseas market responding to the company's products?
2: 저희 제품은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넓고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뭐 러시아, 브라질까지 저희 장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일이고 또 거리가 되게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뭐 환자가 직접 할 수, 뭐 진단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 장비는 이제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방문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에서 반응이 되게 더 좋습니다.
1: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2: 수원 특례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는 걸로 유명하고 오늘도 저희한테 몇 가지 그 사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나고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 Wow, so the real help from the city of Suwon.
2: 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1: Lastly, what are the future goals of the company moving forward?
2: 아이오바이오는 장비로 시작한 회사지만요. 현재는 AI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은 그동안에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큐레이, 소프트웨어는 링크댄스, 이걸 아우르는 게 큐블리스라는 브랜드고요. 큐블리스는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치아가 손상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될지 선도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 Oh,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 took a close look at iobio, who have come up with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help detect those early micro signs of dental diseases, and they're expected to bring about big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0: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던 중 스킨케어 제품을 주목하게 되었고, 저희가 고농도 히알루론산 나노섬유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가 얼마나 빨리 피부에 흡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또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번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1: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as an emerging business in the skincare industry. It has recently developed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yaluronic acid and collagen.
2: So these are some of your products. It looks like a collagen sheet. What's different about them?
0: Peter는 혹시 집에서 마스크팩 하시나요?
2: Yes, sometimes I do have a mask pack on at night.
0: 혹시 사용하시면서 되게 불편하시거나 뭔가 불편한 점 많으시죠?
2: Yeah, they can be a bit sticky and the liquid can drip everywhere sometimes. Yes.
0: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너무 편리한 제품입니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죠.
2: So I just need to peel this off the top. Oh, wow. So that's the thin layer of collagen. Put on here. Okay. Oh, and it's nearly dissolved. So if I spray this. Wow! It's disappeared. And this is so moist and smooth. Wow. Oh, my skin is really glowing. So what are the hidden technologies in the patch which enable such rapid absorption into the skin?
0: 저희는 히알루론산 100%를 나노섬유화해서 스킨 패치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팩과 달리 녹아내리거나 떼어내거나 흘러내리는 그런 불편함을 대폭적으로 개선했고, 3초 만에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기술입니다.
1: Producing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water-soluble polymers is a core part of the electrospinning proces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expanding the platforms for nanofibers. The firm has continuously boosted research.
2: As this product is absorbed directly into the skin, I'm assuming when it comes to safety and quality, the standards are quite high. What does your company place most emphasis on when it comes to quality control?
0: 네, 저희는 글로벌 기준에 품질 규격인 ISO 2276 인증을 획득했고, 또한 ISO 9001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 시설을 새롭게 저희가 정비해서 생산 공간과 연구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통합형 공간을 저희가 새롭게 마련을 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SNT has accelerated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And it has spearheaded effort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its nanofiber technologies to the world.
2: So when it comes to the global market as well,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수원 특례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 SNT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by applying nanotechnologies to the beauty industry. And it aims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global beauty and tech sectors.
2: Lastly, what are the goal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0: 저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인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섬유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첨가시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플랫폼 바이오 나노 비즈니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KBT 이후에 넘어에 K바이오로도 저희가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Wow, those are very lofty ambitions. Good luck in the future.
1: S&T has developed leading-edge nanotechnologies that can hugely affect the global market. And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웨블로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Korea can learn from the French market, L'Oreal, LVMH, and we can learn from what Korea has been developing.
1: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에 대한 아주 자긍심이 높은 프랑스는 예전부터 저희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아주 열광적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양국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10년 후 150주년이 됐을 때는 정말 거리는 멀지만 바로 옆에 있는 정말 가까운 이웃처럼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어떤 교류가 교류와 어떤 친밀감이 매우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A song that started in Seoul is now danced to in Paris. Flavors rooted in Korea are inspiring French kitchens. And ideas born in Korea are finding new partners for the future. Over 140 years, Korea and France have shared more than history. They've shared inspiration. And somewhere between Seoul and Paris, a new story continues to unfold. One written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am Island is the heart of scuba diving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e waters around Seogwipo's Munsam Island are known as one of the richest marine ecosystems in the country.
1: Munsam은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곳을 찾게 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새끼섬과 본섬 서쪽에 있는 한계창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연산어군락과 연산어군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세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의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0: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1: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0: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1: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0: 연안 쪽으로만 가니까 하고 있습니다.
1: These people are members of a belly boat club. 짜란.
2: 뭐 이렇게 많이 샀어?
3: 오늘 죽어보려고요.
2: 오늘? 그러니까 요거 핑크.
1: The fishing gear looks very impressive.
2: 이런 거 쓰면 돼.
3: 금어기 딱 풀리고 9월부터 쭈꾸미 대란, 쭈꾸미 대첩.
4: 여기 다 쭈꾸미
3: 난리예요. 네, 여기 서해 쪽은 거의 다.
1: Every fall, members of belly boat clubs come to the West Coast to catch webfoot octopuses. Belly boats are especially popular among those who are fond of fishing. This area is perfect for belly boat fishing because webfoot octopuses can be caught close to the shore.
5: 오늘 목표는 어떻게 돼요?
3: 저 쭈꾸미 100마리.
5: 100마리?
3: 네, 껌이죠.
6: 오늘 목표 300마리.
0: 진짜 그 정도 돼요?
6: 저는 그 정도 잡아요.
1: Everyone is very determined and confident. Belly boats can be pedaled or rowed. They can also be powered by a motor. It's like riding a bike in the sea.
5: 안 힘드세요?
2: 페달이 힘들지가 않아요. 등록해서 웬만한 자전거 타면 느낌하고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어이, 혼자 양산을 피셨네요.
7: 아, 네. 쭈꾸미 잡을 때는 날이 더워서 가지고 이제 탈도 살짝 이제 우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5: 이 보트의 매력은 뭔가요?
8: 제가 나오고 싶을 때 이게 안에 나올 수 있고 시간에 그에 나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나오면은 힐링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1: This family has even brought their child and dog.
9: 아,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고 그 예전부터 와이프랑 같이 낚시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데리고 다닐만 하니까 요번 달에 요번 연도에
10: 손가락으로 해봐요.
11: 네, 재밌어요. 네, 손맛도 있고 네, 즐거움, 보는 즐거움도 있고 네네. 배 타니까 또 레저 같기도 하고.
1: With many rocks and mud flats, the sea off Poryong is an ideal habitat for the webfoot octopus. As soon as the fishing rod is cast, octopuses begin to bite right away. Catching octopuses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skills. Even novices can enjoy it.
0: 잡으셨어요?
12: 네. 네.
11: 내리세요.
1: Catching webfoot octopuses is fun because they are easy to catch.
0: 와, 벌써 이렇게 잡으셨어요?
13: 얼마 못 잡은 건데? 갑오징어가 좀 크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 크고 백조기가 끝나고 쭈꾸미 잡을 시기가 딱 오면은 그때는 이제 아 가을이구나 하는 거죠 이제. 아, 또 온 게 아니었구나. 쭈꾸미 낚시 매력이라면은 일단 많이 잡는 거. 광어, 뭐 우럭, 농어 이런 낚시는 한 마리 두 마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쭈꾸미는 쉴 새 없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맛에 하거든요.
1: The biggest charm of belly boat fishing is that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to catch webfoot octopuses.
14: 저희는 저희가 낚시꾼이기도 하고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얼만큼 잘 나오는 곳에 갖다 대놓고 낚시를 하느냐가 조과의 가장 큰 그 포인트가 아닐까?
1: How was the catch today?
0: 잘 안 나와요. 얼마나? 한 50마리?
9: 그냥 자연이 준 만큼만 잡았습니다.
15: 갑오징어도 한 마리 잡았어요.
16: 이거 정도면은요,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지난주 진짜 180마리 잡았어요.
3: 아니 오늘 근데 뭐 다른 데도 잘 안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네요. 속상하네요.
12: 몇 마리나 오늘 잡으신 것 같아요?
4: 50수 한 것 같습니다.
12: 50수?
4: 예.
12: 어우, 이거는 문꿈인데? 문어 닮은 쭈꾸미. 어우, 두 마리 개측. 103.3g 두 마리 합산. 예, 어우, 씨알바. 예. 오늘 많이 잡았어요?
4: 그럴 리가요.
12: 아, 그럴 리가요. 두 마리 개측 86.4. 우리나라 쭈꾸미 알죠? 구별하는 거. 여기 금색 띠. 금띠가 있어요.
4: 그렇군요.
12: 네. 네. 양쪽에 하나씩.
1: The boat club has organized an award ceremony to pick the largest octopus.
12: 쭈꾸미 두 마리 합산. 영광의 1등. 압도적이에요. 136.7g을 잡으신 엔터 오명근님. 우리 오명근님은 영광의 위너 상패. 원래 번춘에는 이거 없는데 오늘 특별상으로.
1: Each of the members contributes two of their octopuses to have an octopus party together.
12: 맛있고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쌀국수를 할 겁니다. 자, 이건 나 볼까요? 와, 쭈꾸미가 익으면 다리가 이렇게 쫙 벌어져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다 익은 거예요. 물 좀 보여주실래요?
1: Today's menu is spicy, smoky octopus noodles made with chili oil. The excitement of fishing is always followed by the joy of eating. It could be the reason they had waited for this fall so eagerly. It'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joy of sharing octopuses with loved ones and colleagues is the charm of fishing.
17: Yeah. 일단 우리 동료들이 잡아서 같이 먹는다는 거에 환상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8: 이거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낚시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낚시는 먹기 위해서 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1: When the ban on catching webfoot octopuses is lifted in September, the otherwise quiet Wonsando Island bustles with fishermen. The sea off Wonsando is known as an ideal place for catching webfoot octopuses. After an underwater tunnel and a bridge were built here, it became a popular spot for catching octopuses. Fishing boats were already booked up months ago.
19: 9월에서 11월까지는 쭈꾸미 갑오징어가 이 시기에 물리니까 상당히 많이들 오십니다.
1: Fall is the best season for enjoying fishing from a boat. They've waited for this day for one full year.
20: 이날을 기다려 오셨겠네요.
21: 그렇죠. 1년 전부터 막 예약을 하고 오니까요.
20: 선생님은 언제 예약하셨나요?
21: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지금 갑자기 일정이 좀 비어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초부터.
20: 누구랑 오셨어요?
22: 남편이랑 왔습니다.
20: 아유, 저기 좋은 취미 갖고 계시네요. 그 부부가 함께하게.
22: 힐링이 돼요, 오면은. 제가 좋아하니까 억지로 오세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20: 아, 근데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22: 거의 그렇죠. 일반적인 부부들이 남편이 가면은 여자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데 저희하고 반대예요.
20: 아내분이 더 좋아하세요, 낚시를.
23: 그러니까요. 잡아가고 기쁜 모습 보면 좋잖아요.
20: 네.
22: 너무 재밌어요. 아우, 너무 귀엽다. 잡는 것보다 나와서 하늘도 보고 그냥 답답한 거 풀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러나?
20: 왔어요, 왔어.
1: Each time a fishing rod is cast, webfoot octopuses, a gift from the ocean, arrive one after another.
21: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1: During the spring spawning season, these octopuses are caught with conch shells because they hide. But in fall, they come out in search of food.
24: 아무래도 마리수로 말하면 쭈꾸미만큼 많이 나오는 건 없죠.
19: 자, 바닥이 좀 거칩니다. 조심들 하세요. 근데 여기 갑오징어 포인트입니다.
24: 갑오징어 왔네. 치는 거 보니까.
20: 묵직해요?
24: 네. 가비 같아요.
1: Cuttlefish is also in season in fall. They continue to grow through late fall. Hundreds of fishing boats flock to the West Sea to catch wetfoot octopuses. The battle for catching them is very fierce. The Coast Guard patrols the area to ensure safety.
2: 지금 다 쭈꾸미 잡는 배들입니다.
5: 지금 몇 척으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2: 지금 대략 보니까 80여 척 넘을 것 같은데요. 네.
5: 이보다 더 많을 때도 많고요?
2: 예, 몰릴 때는 뭐 100여 척, 200여 척까지 몰립니다.
5: 전쟁이겠네요.
2: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쭈꾸미도 나는 지역에서 좀 나니까 한번 그쪽이 터졌다 하면 낚시 어선들이 막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1: Coast Guard officials are always on high alert to prevent accidents.
6: 현 위치는 수상 레저 허가 구역입니다. 현 위치에서 허가받지 않으시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레저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 현재 그 배드로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
7: 전방 벨보트 잠시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1: Safety first. Maritime crackdowns are stepped up during this time of year.
6: 저희가 계속 방송을 했는데 하셔가지고 검문 검색을 하게 됐으니까.
1: The authorities make sure to check if people in boats wear life jackets and don't drive the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competition for grabbing the best spot for catching octopuses is fierce.
8: 포인트 최대한 저 성의를 다해서 보실 테니까 좀 제발 좀 많이 좀 낚으십시오.
1: The amount of catch depends largely on whether captains can find good fishing spots.
8: 포인트를 기존에 낚시를 하면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잘 물리더라. 그러면 거기 가면 확률이 높죠. 물릴 확률이.
25: 아, 저 불러 오셨구나.
8: 이거 있어요?
25: 네. 아, 선장님 이제 불러다 줘서 이제 잡 올리는 거 아니에요.
1: Once a good fishing point is found, filling buckets with octopuses is just a matter of time.
20: 잘 잡았어요?
22: 40마리 잡았어요.
20: 네?
22: 40마리.
20: 40마리?
25: 50마리.
20: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24: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1: They've been so busy catching octopuses, they didn't notice it's already mealtime.
8: 점심 식사 하시겠습니다.
1: Packed lunches distributed aboard fishing boats are among the reasons that make fishing fun.
22: 오전 내내 서 있어서 너무 호기가 져요. 꿀맛이에요.
24: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26: 네. 이 맛에 낚시하는 거예요.
1: To these people who have waited for 1 year, fall is the most awaited season. They are enjoying it to their heart's content, along with octopuses.

0: detect even microcracks in teeth. The initial symptoms of dental diseases can be visualized through lights. We introduce iobio, which has developed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can improve dental health.
1: Everybody has suffered from tooth pai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but detecting invisible symptoms and predicting diseases without any signs, that sounds like technology that is magical and special. But there is a company that has turned this into a reality.
0: iobi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effective dental care methods that can prevent dental problems.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an analyzing method based on fluorescence imaging technology. And it has put forward a new standard for the field of dental diagnosis.
1: So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what iobio does?
2: iobio는 QRA라는 기술을 통해서 치과 영역에 장비를 통한 진단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링크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는 20% 정도의 우리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규 개업하는 치과에는 약 30%까지 저희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So this technology is out there in the field already.
0: 네. The Q-Ray seri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provided diversified types of devices, including screening devices for the filming of entire teeth, as well as the Pentai precision device.
1: First,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some of the company's products. So are these two some of your main products?
2: These two products are our iobio's main products. This one is Q-Ray Cam Pro라고 치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전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걸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 이제 보일 때 두 번째 이제 펜시 큐레이 펜시라는 제품인데 이걸 치아 안쪽에 넣어서 네, 그 국소 부위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1: 와우. But what sets this apart from the current X-ray systems you see in many dental clinics?
2: 우선은 X-ray는 파괴된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고 벌어져야만 그게 보이는데 저희 장비는 모두 다 이제 블루 LED라는 파란색 형광을 쏘이는데요. 이제 치아에 파란색 형광을 쏘았을 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형광을 자연 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식이라든지 뭐 크랙이라 미세한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발견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o can you take a photo of my teeth and examine them?
2: 네, 얼마든지. 네.
1: Wow.
2: 요거를 이제 먼저 그 양 옆에 물어 주셔야 되거든요.
1: In here?
2: 오,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이제 안 물어 주시고 이렇게 잡아 주시고 네, 촬영은 되셨고요. 풀어주셔도 돼요.
1: Okay. Oh, so these are my teeth?
2: 예. 너무 깨끗하신데요?
1: Really?
2: 제가 본 역대급
1: really?
2: 치아 중에는
1: Yes!
2: 네, 100점이신데
1: Wow! Do I win a prize or something? 네. Amazing!
2: 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붉은 형광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으셔서 크랙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보이고
1: Yes! 네. I'm good at brushing 네, my teeth.
2: 퍼펙트 브러쉬라고 해서 구강 관리 상태를 평가를 해드려요.
1: Uh-huh.
2: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만점이신 거죠. 10대 점수라고 해서 uh-huh. 관리가 안 된 치아는 여기에 점수가 올라가요.
1: I'm zero.
2: 예, 거의.
1: Yes. I want the gold medal.
2: 네,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치아.
1: Really?
2: 말도 안 되는.
1: Wow.
2: 만점이십니다.
1: Maybe I can be your model.
2: 근데 저희는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이 모델이에요.
1: Oh no. Okay.
2: 저희는 찾지 않는 모델이십니다.
1: Oh no. 네. But that's great. I feel better about my teeth.
2: 네, 완전 퍼펙트하십니다.
1: That's fantastic.
2: 제가 잘못 찍은 거 아니겠죠?
1: I hope not.
0: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and they have been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s, both at home and abroad. In overseas markets, the products are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diversified platforms for dental care.
1: How is the overseas market responding to the company's products?
2: 저희 제품은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넓고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뭐 러시아, 브라질까지 아, 저희 장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일이고 또 거리가 되게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뭐 환자가 직접 할 수, 뭐 진단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 장비는 이제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방문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에서 반응이 되게 더 좋습니다.
1: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2: 수원 특례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는 걸로 유명하고 오늘도 저희한테 몇 가지 그 사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나고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 Wow, so the real help from the city of Suwon.
2: 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느낌을 네, 갖고 있어요.
1: Lastly, what are the future goals of the company moving forward?
2: 아이오바이오는 장비로 시작한 회사지만요. 현재는 AI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은 그동안에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큐레이, 소프트웨어는 링크댄스 이걸 아우르는 게 큐블리스라는 브랜드고요. 큐블리스는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치아가 손상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될지 선도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 Oh,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 took a close look at iobio, who have come up with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help detect those early micro signs of dental diseases, and they're expected to bring about big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0: 품질 규격인 ISO 2276 인증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SMT has accelerated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And it has spearheaded effort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its nanofiber technologies to the world.
2: So when it comes to the global market as well,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수원 특례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 SMT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by applying nanotechnologies to the beauty industry. And it aims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global beauty and tech sectors.
2: Lastly, what are the goal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0: 저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인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섬유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첨가시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플랫폼 바이오 나노 비즈니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KBT 이후에 넘어의 K바이오로도 저희가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Wow, those are very lofty ambitions. Good luck in the future.
1: SMT has developed leading-edge nanotechnologies that can hugely affect the global market. And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죠.
1: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Yeah, 땅이 살 땅이에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생산도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1: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4: 둥당이다 둥당이다 당이 둥당이 둥당이다
3: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Tur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또 여성들의 내면의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 있는 그런 들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 대회 나갔든지 남도문화제 나갔을 때 호응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보통 육지의 들노래는 남자분들이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섬지방 장산 들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2: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Old or abandoned buildings look lifeless and dead. But through renovations, such buildings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remarkable. A new space can be created by refashioning them to be current with the times. Let's learn more about the Oil Tank Culture Park, which was once an oil storage facility but is now a cultural complex.
1: 석유파동, 1, 2차 석유파동이 있은 후에 그때는 말 그대로 그 서울 시내 차량이 많지 않은 때인데도 거의 버스, 택시가 다 올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 1차, 2차 석유파동 이후에 그때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쓸 수 있는 15일치의 유류를 비축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국가에서 여기 다섯 개 탱크에다가 나눠서 보관했던 1급 그 보안 시설이었었습니다.
0: In 1973, when the oil crisis in the Middle East hurt Korea's economy, the government built an oil reserve facility near Seoul's Mount Maebong to provide a stable supply of oil. Since security was tight around the oil facility, which was hidden from view, most people had no idea what it was for. The fate of this quietly hidden site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2002 World Cup.
1: 왜 폐쇄됐느냐면요, 여기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FIFA에서 FIFA 안전 규정에 500m 이내에는 위험 시설을 유치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2000년 말부터 해가지고 여기 탱크에 있던 석유류는 전부 비우고 그렇게 그 뒤 월드컵 끝나고는 폐쇄시켜놨어요, 전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비워놨었으니까 그걸 어느 식으로든지 이제 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전부 밀어내고 할 거냐. 산업화 시대 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아이디어를 다 공부해보니까 특별한 공간이니까 그럼 이것을 그대로 원형, 외형은 존치를 해서 그 존치된 외형 안에서 무슨 시설을 한번 넣어보자 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0: Abandoned for a decade, construction work was initiated in 2013 to transform the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public feedback. While leaving most of the structures intact, the facility was repurposed into a cultural space.
1: 기존에 석유 비축 탱크 6개가 있는 것도 이게 보통 시설이 아니고 크잖아요. 높이가 15m에 지름이 15m짜리서부터 33m짜리까지 다양하거든요. 6개가 다 모양이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구현해내고 또 아이디어 낸다는 사람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이 엄청 힘들죠. 다 모든 사람이 충족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설을 넣어줘야 되니까 모든 조건에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각 공간 계획은 어느 정도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는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원형은 되도록 보존해야 된다.
0: The public suggested that the oil reserve become a place for preserving Korean culture. That led to its naming as the Oil Tank Culture Park. Soon, th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space where people could enjoy culture. Storage tank 1 is the smallest among the 5 and stored gasoline. Today, it houses an exhibition space, a stage, and workshop space. Used for storing diesel fuel, tank 2 had all of its steel bars removed to make way for an open-air theater and performance hall. Storage tanks 4 and 5 were once filled with kerosene. The builders left the red piping and massive reinforced concrete walls intact and refashioned it into a visual media center and exhibition hall.
2: 이곳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비슷한 공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미술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은 산업유산의 공간이었고 애초에 어떤 이런 전시라던가 문화 예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가지고 있는 날 것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들을 재료 삼아 또 새로운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The five storage tanks that were part of an oil depot have now become space for the arts. They give inspiration to visitors.
2: Oil.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것을 더해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0: Once a place inaccessible to the public, the Oil Tank Culture Park now represents the mingling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stories are being written at this park, where encouraging creativity and the performing arts is now its core mission.
3: 그러니까 철제 탱크, 기름 탱크, 저장하던 기름 탱크만 이렇게 좀 중요 요소로 집중을 해서 봤던 게 아니라 당시 석유 비축 기지를 조성했던 작업 통로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유출했던 그 길들을 이제 되메었던 흙을 살살 파내면 그 당시 이 소중한 것을 넣어놓기 위해서 새겼던 안반에 새겼던 흔적들이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세 개를 다 하나의 중요 요소로 보고 공간을 재탄생 만들었습니다.
0: An abandoned concrete structure that was left to rot became an artwork thanks to one person's idea. This open-air theater looks like a coliseum. It was built by partially dismantling the storage tank.

0: 이번 탱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철제 탱크를 해체를 하게 되니 이제 안반으로 둘러싸여진 외부 공간이 생기고 이 원래 있던 콘크리트 옹벽에 기울어진 바닥판 하나만 이제 걸침으로써 그 뭐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연장 그리고 2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야외 공연장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One unique aspect is the way the thick concrete walls we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The solid rock of Mount Nebong curves around the round amphitheater. Thanks to these structural elements, the acoustics are excellent for a concert.
2: 다른 공간도 그렇지만 그게 원양이잖아요. 원양이라 스피커 없이도 아주 육성으로 노래 불러도 저 끝에까지 잘 들리고 모든 사람이 야 특별한 공간이다 저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그 공연도 하고 예, 외부로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올 일도 없고 최적화된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 공간 활용을 잘했다.
1: Consequently, Tank 2 hosts a variety of outdoor concerts, operas, and even acoustic performances. Another space built on a slanted floor is an indoor performance hall. This spacious space hosts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events throughout the year.
2: 여기는 비축기지 그대로 문화가 생산되는 과정. 우리는 보통 TV나 이런 데 뭐 유튜브 보면 완성된 문화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들어가는 문화. 문화를이나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연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학생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유명 그룹이 그 연습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여기는 그 연습하는 것도 문화고 그것을 제약 없이 와서 그걸 보는 것도 문화인 거죠.
1: Before, the oil depot storage tanks were covered in soil to camouflage them. But during renovations, the tanks were dug out. These concrete slabs reveal hints of that time.
3: 약간 낡은 외형에서 오는 그런 레트로적 감성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철거하는 데 비용을 더 들이는 게 아니라 되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더해가지고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이런 이제 폐토지 같은 것도 정화를 잘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4: 일부러 꾸며낸 아름다움보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보존을 하면서 약간 오래된 감성 같은 걸 유지하면서도 그 감성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실제로도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야외에서 풍경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공연을 즐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Some parts of storage tank 1 were dismantled to accommodate a glass and steel structure. A trodden path used by workers became an artfully designed entrance. The shadows cast on the concrete walls stand in contrast to the stage that is brightly illuminated by sunlight.
0: 그 약간은 어두운 그리고 살짝 오르막인 진입 통로, 뭐 터널 같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 철제 탱크에서 유리벽과 유리 지붕으로 대체된 유리 탱크 내부에서 그 70년대 석유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만들었던

0: 그 안반에 새겨진 흔적을 바라보는 전망대 성격의 유리 파빌리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이다 보니 이제 진입 장치와 더불어 부가되는 시설들에 대한 면적도 약간씩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1: 스토리지 탱크 1 serves as a venue for performances that incorporate a spatial element. The original 15-meter high ceiling still stands in Storage Tank 4. Visitors will notice columns supporting the ceiling, and there are 21 of them.
2: 과거에 여기가 석유가 가득 차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 이게 지금 다 비워지고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텅 빈 상태로 지금도 소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아마 이건 모방할 수 없는 공간 음향인데 마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큰 모스크나 사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지 않을까?
1: Due to this, many artists give performances and showcase art in this space for its unique character. Storage Tank 5 is similar to Tank 4, but also different. The three-dimensional visuals projected onto the walls introduce us to another world.
3: 이 T5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가운데 저장 탱크를 그대로 살려두었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저장 탱크의 2층으로 전시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또 색다른 전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There are small details to discover everywhere in the Oil Tank Culture Park. Every space is utilized. An adjacent space to the tank was made into a space for a permanent exhibit.
0: 이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비축 기지를 전시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 철제 탱크의 내부 그리고 철제 탱크와 콘크리트 옹벽 사이 공간, 콘크리트 옹벽과 지형의 사이 공간을 서로 다른 레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 There is a profound aspect of this space that once stood as a symbol of Korea's industrialization phase, bu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in its cultural history. Remnants from the past are scattered around the Oil Tank Culture Park. Here in Storage Tank 3, the past is still preserved.
0: 지금의 문화 비축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괜찮은 재료, 석유 비축 기지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좋은 영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번 탱크 같은 경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괜찮은 재료로 남겨져서 뭐 후배 건축가들 또는 후배 예술가들이 다시 또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괜찮은 재료로 남겨두자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1: When visitors see this storage tank, they will imagine what the original oil depot looked like. It's another symbol of our cultural heritage.
4: 지금 여기 살아도 여기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뭐 계속 아름답게 그냥 해줘서 다니니까 너무 좋지요. 여기 상상도 못하지 우리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문화시설 다 들어가죠. 지금도 여기 축제하잖아요. 인테리어 축제하는 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쪽도 다 들어가요. 매일 와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1: Another key aspect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its eco-friendliness. The rejuvenated space blends in harmony with nature. T6 is an entirely new building add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t boasts a cultural center for citizens, a cafe, lecture rooms, and conference rooms.
5: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문화시설이잖아요. 문화시설인데 저게 그냥 철판으로 있는 깡통인 거예요. 커다란 깡통. 그러니까 냉난방, 건축에서 갖춰야 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 탱크에서 거기로 열 공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베이스 캠프인 거죠.
1: Stripped from storage tank 1 and 2 were recycled to build the T6 building, which has a multicolored exterior.
6: We were designing the concept of the building. One is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tank is not to be removed. We designed the concept. 네, 그래서 사실 6번 탱크 지금 외장재로 써져 있지만 얘가 시간이 지나서 산화가 돼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6번 탱크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녹슨 모습으로 보이는 재료들은 사용을 철저하게 좀 지양했었고요.
1: The T6 building embodies eco-friendly practices both in its exterior and interior space. Even the panels in the conference room are made from recycled steel plates taken from storage tank 1. Young creative people use this space to share their art and connect with others.
5: Especially 어느 계층 하나 한 계층만을 위한 그 전유물이 아니고 보통 문화하는 사람들 보면 전유물로 하잖아요. 공연장은 공연하는 사람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도 문화 아니고 뭐 주민들 반상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문화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계획을 한 겁니다.
1: As you walk along the winding corridor, you'll come across a library. It's stocked with 1,800 books, and there is even a hut for reading. Anyone can sit down and relax with a book of their choosing.
3: 에코라운지에서 양 옆으로 보시면 동그란 하늘을 보실 수 있는 옥상마루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늘을 보면서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 People can relax and recharge while looking at the blue sky. Visitors can also take a stroll along the park trails amidst nature.
5: 조경 계획이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이게 비축 탱크라는 그 산업 유산이면서 딱딱하고 그 석유라는 게 검고 뭐 이렇게 와일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조경 컨셉 어떻게 갈 거냐, 조경 방향을. 그거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죠. 꽃을 예쁘게 심을 거냐, 뭐 시설물을 넣을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거친 느낌이니까 거친 갈대, 수크렁, 뭐 이런 걸로 소나무, 키 큰 소나무. 이 건물과 어울리게 했고요. 이 공간은 문화시설로 쓰지만 외부 공간은 전부 공원인 거죠.
1: Introducing new possibilities in place that was once a relic from the past.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future where arts and culture flourishes. That was the reason for this undertaking. And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at the center of it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진짜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이야. 겨울까지 딱 냅둬. 홍시 먹으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와, 잘 익었다. 아, 강아지 잡초 먹어도 되나? 검색해봐야겠다. 아주 좋다네. 좀 이만 먹어볼래? 맛있어?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나 눈 맞았어.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0: 지금 여기 길 옆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거 이거 네. 혹시 뭔지 아세요?
1: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래 봬도요 별명이
2: 장승백이었거든요.
0: 아, 장승이 여기 있었네.
1: 천하 대장군.
2: 아 근데 신기한 게 네. 아니 보통 네. 장승이 되게 무서운 얼굴인데
0: 맞아요.
2: 웃고 있어요.
0: 그러니까.
2: 근데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자꾸 탁탁 소리 나는데 네. 안에 소리 나거든요. 네. 탁쌤 부르는 것 같은데요. 빨리 오라고 탁탁 빨리 와 탁. 네. 네?
0: 이야.
2: 아, 장승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아, 여기 직접 제작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2: 안녕하세요 어르신.
0: 안녕하십니까.
3: 아, 어서 오세요.
2: 네, 직접 만들고 계시네요?
3: 아 예. 장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장승이란 흙만 두드려 가지고 흰 얼액을 담아서 표출해내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선생님은 네. 몇 년 동안이야 이걸 해오신 거예요?
3: 뭐 지금 장승을 만든 지가 한 40년 되었습니다. 나무를 만든 지가.
0: 원래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나요?
3: 집안에서 안 했어요. 네. 집에서는 뭐 아버지나 이런 학자였는데 네. 제가 이런 걸 한다고 아주 못마땅히 생겼어요.
0: 처음에는요?
3: 예, 예.
2: 그 지필목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예능적인 걸 굉장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막 천대하셨잖아요. 막 아이고 뭐 딴따라다 아니면 뭐다 그랬어요. 뭐 광대다 뭐다 하면서
0: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3: 뭐 제가 뭐 상업도 좀 했고 이발도 좀 했고
0: 이발이요?
3: 이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선들이나 이런 거를 작품들을 만드는 데는 아주 제가 그런 것을 많은 덕을 봤어요.
0: 그러니까 옛날에 수치를 치시다가 지금은 가지를 치시네요.
2: 그렇죠.
3: 우리 뭐 장승은 네. 하회 마을이니까 하회 탈을 이제 접목 시간에 이렇게
0: 만. 어쩐지 밖에 서 있는 장승들이 다
3: 예, 예.
0: 이 얼굴이 굉장히 친숙한 얼굴들이더라고.
3: 여기는 이제 장승과 속대들이.
2: 예, 그 속대죠.
3: 예, 속대는 이제 그 밝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다.
0: 아, 그래서 속대.
3: 높이 솟아있다가 네. 속대. 예, 그래서.
0: 원래 그럼 장승은 뭐 하는 거예요?
3: 장승은 그 말 입구에 세워가지고 그 나쁜 질병 잡귀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그 우리의 민간 신앙이죠. 네.
0: 딴 장승 그러니까 보면은 네. 이제 역신 오지마 오지마. 근데 이제 우리 하회탈 장승은 좋은 말 할 때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3: 아, 그럼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번 오시는 김에 한번 이것도 한번 좀 만들어 보실.
2: 해도 돼요?
3: 예, 예.
2: 아니, 자. 아니, 너무 좋은 작품인데 회전할까 봐.
0: 그러니까
3: 아,
0: 지금
3: 뜻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을 따라서
2: 지금. 아, 결을 따라서. 예, 예. 자. 이렇게 자, 치면 되는 거예요?
3: 예.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기압을 빡. 예. 예. 이렇게 하면
2: 돼요. 아, 그렇게요?
3: 예, 예. 그래 하면 이제
0: 기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 예, 기운이 들어가면 이제 예, 장승 힘이 생기거든. 이 나무는 네. 나이테가 있잖아요. 네. 나이테가 요 생명이야. 쇠나 브론조 돌은 결이 없지만 나무는 네. 결이 있어. 그래서 맞아요. 아주 이렇게 결을 잘 맞춰야 작품이 잘 나와. 그래서 예.
0: 예. 예. 뭘 잘하세요, 근데.
2: 자, 고객님 구렛나루도 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3: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은 조그만 네. 이제 전시관 있으니까 네. 전시관도 오셨는 김에 구경도 해보고
0: 알겠습니다.
2: 안에도 네. 있어요?
3: 예예.
0: 와. 예. 이야.
3: 이 조그만 제 네. 공간입니다. 네. 예.
0: 와.
3: 여기는 뭐.
2: 근데 장승 하나하나가 얼굴들이 다 달라요.
3: 그렇죠. 나무의 크기와 나무의 뭐 틀림 따라서 다 이제 표정들이 다 틀리죠. 뭐 사진들도 같이. 예.
0: 그래서 아까 네. 귓속말로 나한테 네.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내일 제일 좋아해.
2: 아니 저기도 지금 액자 보면은 와 그 토르 같으세요.
0: 그러니까.
2: 와 진짜 너무 멋지시다. 표정이 다 살아계죠.
0: 네. 아니 근데 지금 유명한 분이잖아요.
2: 어우 막
3: 예, 예.
2: 뭐 조지 부시
0: 네, 아버지
3: 아들
0: 부시.
3: 예. 저는 아버지 아들 부시 예, 부자가 다 예, 다녀갔어요.
0: 아, 위에는 아버지 부시 예. 아래는 아들 부시.
3: 예, 예. 오. 예. 엘자베스 영국
2: 예,
3: 여왕
2: 예, 예,
3: 또 영국 앤드로
2: 왕자님.
3: 왕자님.
2: 예, 예.
3: 여기 있는 작품들은 주로 이제 하위탈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위탈이 얼굴에 쓸 수 있는 가면들이 아홉 개입니다. 한 나무에다 아홉 개를 다 새겼어요.
0: 아, 이 한 나무에다가
3: 앞뒤로 다 새겼던 작품들이죠. 와.
2: 아니 근데 보니까 네. 뒤에
0: 와,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2: 와. 아니 선생님, 예. 혹시 이것도 직접?
3: 아, 그게 양반탈이죠.
2: 아, 이 예,
3: 양반탈
2: 직접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3: 하위탈은 자,
0: 원래 수염이 붙어 있구나.
3: 예, 수염 예. 양반이니까 이 선나나의 주름 한 개도 제자리 들어가면 표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키면 웃습니다.
0: 네. 아, 표정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3: 이게. 이렇게 하면 아주 심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근데 말을 하면 공주 뛰면은 네. 아주 말을 당춘철 뛰하면 쓰면.
2: 자, 꼭 맞이 이거는 알죠. 이거는 예. 각시. 각시 아닙니까?
3: 아, 분해.
2: 예?
3: 분해.
0: 분해.
3: 분해. 예, 우리나라의 미인형인 사람이 얼굴에 계란 같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 아주 계란 같고 눈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사람들이 여성끼가 있다. 끼가 네,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여성은 좀 끼가 있어야 돼요. 아,
0: 여기랑 닮으셨는데? 뭘 갖다 대면 닮아 이렇게 왜?

0: 정월달에 양반들이 서민한테 탄로를 시켜요. 먹을 것과 재물 다 대주면서 시키면은 그때만큼은 탈을 쓰고는 서민들이 할 수를 다 합니다. 아~
1: 그때는 이거를 네. 쓰고 하는 네. 말이 인터넷 댓글이에요.
0: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와.
0: 양반달, 양반달 한번 써봐도 되는데. 어휴. 네.
3: 아, 이런 식으로?
0: 네, 이렇게. 하하, 안 나왔어.
3: 아이고, 이리 오너라. 드리빙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4: 아 일가산에서 아 이 늙은 중이 아 일가산 가는 길에 삼노 노상에서 언제야?
1: 이야. 아, 제대로 착용을 하시니까 네. 정말 살아나네 이게.
3: 아 이게 턱을 받치는.
0: 네, 턱을 이제 말을 하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3: 와 방금 전에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어 진짜.

0: 움직이는 것처럼 예,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1: 혹시 직접 그 탈춤을 공연하기도 하세요?
2: 예, 공연합니다.
1: 아, 어쩐지. 아, 어쩐지.
0: 이거는 그냥
1: 아, 전문가의
0: 포스니까요. 예, 예. 그럼 혹시 선생님 살짝 저희도 그 볼 수 있을까요, 공연을?
2: 예, 오늘 2시에 공연하니까 공연장을 한번 가보죠.
1: 아, 2시에.
2: 예, 예. 예.
0: 와, 그 아까 전에 예. 그 우리 선생님 우리 명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별신구 탈춤인가? 그래.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맞죠?
1: 여기 지금 탈도 있고 딱 여기네.
0: 아 여기 저기 각시탈 있고.
3: 네. 어서 와서.
4: 산에서 늙은 중이 이가산 한길에 삼로 노상에서 사대분을 만나 나는 뭘 이만하면 사다 대장부지 여보 혹시 나도 저런 우리 춤이나 추고

0: 마대부의 자설일세.
1: 나는 팔대부의 자설일세.
0: 팔대부?
1: 팔대부란 사대부의 갑절이지.
2: 되게 뭐랄까 강력한 걸 딱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지루할 틈도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네네. 네. 지호 형 보고 있어요. 안동에서 배 탔습니다.
3: 와,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2: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3: 야, 이제 얼굴 좀 보여주시죠, 선생님.
2: 예. 네. 이야. 잘생기셨다, 우리 선생님. 인물 너무 좋으신데. 별신구 탈요리를 하신 지는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4: 제가 한 54년째입니다.
2: 우와.
4: 맡은 역할은 양반이고 예능 모자입니다.
2: 아, 양반 역할 아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아까 볼 때도 이렇게 탈을 딱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춤추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4: 한국 사람 어디 가도 어깨춤입니다.
5: 어깨부터. 네, 어깨부터. 네.
4: 양반은 양반스럽게. 초랭이는 촐랑거리고. 네. 백제는 포악스럽게.
3: 이런 이제 상설 공연장이 마련돼 있고 여기 오면 이제 언제든지 사실은 우리 하회 별신구슬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4: 1987년도부터 상설 공연이 시작됐어요. 네. 아, 네. 상설 공연 시작돼서 오늘까지 하는데 공연을 365일이면 300 며칠을 합니다.
2: 살짝 그럼 춤 조금씩만 저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4: 그래 해볼까요?
2: 네.
4: 분해는 사대부 집안을 이 흉내 내려고 춤을 추는데 오금을 이렇게.
2: 아 뒤에. 이렇게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4: 네.
2: 아 손을 그래서 그래서 올리시는구나.
4: 춤에서 이래 오고.
2: 어 이렇게 한번
3: 일로 오는군요 손이. 네.
2: 그다음에 초랭이 있잖아요.
4: 초랭이는 촐랑거린다. 뒤꿈치를 놓으면 안 돼요.
2: 한 두 번.
4: 고개 조착거림 춤사이다.
3: 조착거린다.
4: 조착.
2: 이런 식으로.
3: 아니 근데 이게 춤사이가 바뀌니까 네. 뭔가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마음가짐이
4: 되게 좋네.
3: 네.
2: 백정.
3: 백정.
4: 백신 도끼 들고 이 다리를 막
2: 아까 이렇게 들고
4: 으아
2: 아
4: 하지요.
2: 그러니까 막나니 칼 이렇게 들고 이런.

0: 잖아요.
1: 이렇게 네. 이렇게 이 돌면 이렇게 돌면서
0: 돌면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 하나하나마다 어떤 개별적인 서사가 부여된 캐릭터
2: 그거를 딱 만들어놓은 게 안동 네. 탈춤
1: 부채하고 이거는 제자리 뺏기
2: 좋다.
3: 저기
2: 정말
3: 지금
2: 마을이 고즈넉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근데 마을이 너무 예뻐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여기 허수아비도 서 있고. 맞아. 와 근데 보통 이 허수아비가 네, 그 그러니까. 새들이 막 날라와서 곡물 막 쪼아 먹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0: 연장근무, 연장근무.
2: 아 연장근무. 네. 아유 돈 많이 받겠네.
0: 그러니까 이제 가을 때는 사 쫓는 네. 거 하고 네. 겨울에는 마을 홍보대사. 아. 연장 근무.
2: 아, 그럼 이 허수아비들이 금소마을의 약간 장승 같은 존재네요.
0: 그렇죠.
2: 오. 요번에 가는 마을은 어떤 그 특색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이 마을이야말로 네.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할 수 있는데, 네. 이 마을이 네. 대마를 만나주고 있는 곳이에요.
2: 대마요?
0: 대마.
2: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0: 아, 근데. 네. 대마라는 게 우리가 그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배를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짜는 삼배
2: 그 삼배가 그 대마 그 껍질로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네, 네. 네. 이 마을이
0: 그렇죠.
2: 그 삼배를 짜는 맞아요, 맞아요. 마을인 거예요.
0: 안동이 또 삼배가 유명.
2: 어우 유명하죠. 네. 와 근데 탁생 네. 여기에 화목 카페라고 있는데
0: 그러니까 이런
2: 와,
0: 데가
2: 신기하네.
0: 이런 마을들이 카페들이 좋은 데가 많아 또.
2: 와, 아 혹시 그 바리스타 계신 것 같은데.
4: 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멀리서 보고 어떻게 많이 보던 분이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을까지 찾아주셨어요.
0: 쪽이 많이 보던 분이.
4: 네, 팬인데. 네.
2: 중간에 정자에 카페가 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요.
4: 예, 네, 이제 여기는 이 길을 지나면 다 잡혀서 차를 얻어 마셔야 되는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날이 좋아서 여기서 차를 마실까 했는데 네. 나와보니까 너무 추워서 지금 어른들은 저희 종갓집에 방에다 모셔놨.
2: 아, 그러세요? 네, 네.
4: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 역시 신사시네요. 아유, 예.
0: 저는 그럼 쟁반을요.
4: 네. 네. 네. 요것만 들고 이제 딴 거 다 갖고 갔어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2: 어르신들 만나시러
0: 한번 가요. 네.
2: 와, 너무 좋다. 그럼 뭐 이쪽으로, 아, 저쪽 나가야 되는구나.
4: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하나 들까요?
0: 예. 그 정도로 약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못들 정도로.
2: 아, 여기는 그 임시분들이 집성촌인가요?
4: 예, 예. 여기가 네. 임진왜란 전후로 이제 들어와서 형제분이 들어오셔서요. 지금 우리가 가는 찻집이 종갓집이거든요. 예천 임시 종갓집이에요.
2: 돌담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4: 맞죠. 네. 저희들 참 마을의 자랑이기도 하고 보물이에요.

0: 아니 집이 네.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 저도 여기 시집을 와서 오래됐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200년은 정말 넘었을 거예요.
0: 와, 아니 그 안동은 뭐 얘기만 네, 하면
2: 뭐 하면 확실한데.
0: 200년.
2: 네. 200부터 시작해 네. 일단.
0: 어제는 600년 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곳 보고 와.
2: 200이면 신축이야, 신축.
0: 그렇죠.
1: 맞아요.
0: 준신축.
2: 준신축.
1: 아지매. 아지매. 어유.
3: 오시네요.
4: 어,
3: 예, 별로 오시소. 예, 예, 예, 별로 오시소.

0: 아, 목련이 하얀데 이게 이렇게 말리면은 황색이 되네요.
1: 털어서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요만큼 벌어져요. 네. 그러면 위에 흰 게 요만큼 올라올 때 네. 그때 따야 돼요. 그래서 늘 이제 그 밑에다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고 있으면 아줌마가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줌마가 예. 새다가 빨리 내려온다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0: 아직도 새댁이라고
1: 네, 불려요? 저는
0: 시집 오신 지는 얼마나 되죠?
1: 30년 정도 됐어요.
2: 30년 됐는데 아직 새댁.
1: 나중에까지 새댁이 되시면 한 20년도 더 새댁이 되지
3: 않아요? 새댁은 영원한 새댁이에요.

0: 봄 같으면 버들잎도 하나 이렇게.
1: 아,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야, 여기에 그 금소마을의 향기가 다 들어있네요. 와.
2: 근데 이 차가 서양식 표현으로는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향신료 같은 향도 느껴지고.
3: 이게 저기 뭐고 목련이 그 동의보감에도 신이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허준 선생님이 이제 이게 뭐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데 특효약이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1: 그래서 딱 많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3: 네, 많이 드시면 좋을 거예요.
2: 스파이시한 느낌.
4: 네, 맞아요.
0: 이제 좀 드세요.
2: 약간 그런 향신료 같은 향도 느껴지고.
4: 네.
2: 번갈아.
5: 포크에. 번갈아서 그게.
1: 아, 잠깐만. 저 이것도 드세요 해가지고. 어, 이 입을 먹는 건가? 이 포크예요, 포크.
3: 아, 제가 공예가거든요.
1: 아, 그럼,
3: 만들었어요.
1: 아,
3: 그러시구나.
2: 네. 잘 먹겠습니다.
1: 쏠깃도. 아.
3: 같이 한번.
1: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3: 네. 잼도 제가 만들었어요. 매실이랑 그 유자랑 같이 했어요.
1: 너무 맛있다.
2: 생업은 뭘 하시는 거예요?
3: 이 마을에 여자분들은 대부분 배를 많이 짜시고요.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 짜기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2: 그래서 안동포가 삼배를 짜는 거예요?
3: 네, 우리가 신라시대부터 추석 때 가배라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배짜기 대회가 열렸던 그게 유래가 이 안동포 삼배를 짜기였었어요. 그래서 천년이 넘게 예, 이어져 오고 옛날에 뭐 견우와 직녀도 이 두 분이 직녀시절 하늘에서 내려온 직녀이십니다.
1: 그래서 그게 직녀가
3: 이렇게 오셨는 김에 네. 우리 마을에 등곡제라는 네. 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2: 빨리 가봐야겠네요. 빨리 그 전에 차를 한 잔 더 마셔.
1: 네. 너무 맛있어요.

0: 그러니까
1: 일단 기본 200 받고 시작이에요.
0: 그죠?
1: 200 받고 시작.
2: 아유,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아유. 어, 진짜 그 안동포에다가 그림을.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1: 너무 잘 그리셨다.
2: 어,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니까 작품을.

0: 본인 얼굴 여기 있으세요?
1: 있어요.
0: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1: 저, 저 안에 제일 못생겨 가지고 네.
0: 아니에요.
2: 아, 혹시 저 위에 있는 아, 여기 네. 이
1: 예.
2: 어, 이거 네, 직접 그리셨어요?
1: 예.
2: 어, 근데 그림 잘
0: 그리셨어요. 너무 잘 그리셨는데?
1: 찾아보세요. 자,
2: 어디 보자. 우리 어머니 찾은 것 같아요. 네? 여기
0: 바로 있죠.
2: 여기
0: 네.
2: 맞죠?
3: 예.
0: 눈매 때문에 찾게 쉽다.
2: 어머님은 어디 계신지 이 김능부 어머님 여기 안 계시죠?
1: 계세요.
2: 아니 흥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춤추시고 계신 것 같아서.
0: 아 이때 신성 씨 노래가 그 BGM으로 깔렸던 것 같아요.
2: 아유 네. 못 먹어도 고를 추고 계시네요. 어르시죠? 네. 야. 어 그럼 이곳에서 전시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또 복장이 또 보니까 배를 짜시는 또 직녀분들이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2: 예. 그럼 그 포는 어디서 이렇게
1: 우리 전수관이 있어요.
2: 아,
1: 그거 모여서 네. 이렇게 배도 짜고 네. 배도 뭐 매는 것도 하고 삶고 뭐 그 다 하고 있어요.
0: 자, 그러니까 이 안동 포짜기가 예. 국가 문화유산 제 140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2: 와. 140호요.
0: 그걸 직접 또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어머님들 네. 한번 포짜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1: 가보세요.
2: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1: 갑시다.
2: 아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 우리 어머님들. 아. 우리 국가유산원 우리 어머님들 네, 조심. 어유.

0: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0: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이렇게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잘하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이제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갔더니.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be visualized through lights. We introduce IOBio, which has developed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can improve dental health. Everybody has suffered from tooth pai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but detecting invisible symptoms and predicting diseases without any signs, that sounds like technology that is magical and special. But there is a company that has turned this into a reality. IOBi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effective dental care methods that can prevent dental problems.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an analyzing method based on fluorescence imaging technology, and it has put forward a new standard for the field of dental diagnosis. So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what IOBio does?
1: IOBio는 QRAY라는 기술을 통해서 치과 영역에 장비를 통한 진단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링크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는 20% 정도의 우리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규 개업하는 치과에는 약 30%까지 저희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So this technology is out there in the field already.
1: 네.
0: The Q-Ray seri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provided diversified types of devices, including screening devices for the filming of entire teeth, as well as the Pentype precision device.
2: First,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some of the company's products. So are these two some of your main products?
1: 이 두 가지 제품이 저희 IOBio의 메인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Q-Ray Cam Pro라고 치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전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걸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 이제 보일 때 두 번째 이제 펜시, 큐레이 펜시라는 제품인데 이걸 치아 안쪽에 넣어서
0: 네,
1: 그 국소 부위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0: 와우. But what sets this apart from the current X-ray systems you see in many dental clinics?
1: 우선은 X-ray는 파괴된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고 벌어져야만 그게 보이는데 저희 장비는 모두 다 이제 블루 LED라는 파란색 형광을 쏘이는데요. 이제 치아에 파란색 형광을 쏘았을 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형광을 자연 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식이라든지 뭐 크랙이라 미세한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발견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o can you take a photo of my teeth and examine them?
1: 네, 얼마든지. 네.
0: Wow.
1: 요거를 이제 먼저 그 양 옆에 물어 주셔야 되거든요.
0: 에헤.
1: 오,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이제 안 물어 주시고 이렇게 잡아 주시고 네, 촬영은 되셨고요. 네.
0: Okay. Oh, so these are my teeth.
1: Oh yeah. Oh, 너무 깨끗하신데요. 거의
0: really?
1: 제가 본 역대급
0: really?
1: 치아 중에는
0: yes.
1: 100점이신.
0: Wow. Do I win a prize or something? Amazing.
1: 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붉은 형광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으셔서 뭐 크랙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보이고.
0: Yes. 네. I'm good at brushing 네, my teeth.
1: 퍼펙트 브러쉬라고 해서 구강 관리 상태를 평가를 해드려요.
0: Uh-huh.
1: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만점이신 거죠. 10대 점수라고 해서
0: uh-huh.
1: 관리가 안 된 치아는 여기에 점수가 올라가요.
0: I'm zero.
1: 예, yeah, 거의.
0: Yes. I won the gold medal.
1: 네,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치아.
0: Really?
1: 말도 안 되는.
0: Wow.
1: 만점이십니다.
0: Maybe I can be your model.
1: 근데 저희는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이 모델이에요.
0: Oh no. Okay.
1: 저희는 찾지 않는 모델이십니다.
0: Oh no.
1: 네.
0: But that's great. I feel better about my teeth.
1: 네, 완전 퍼펙트 하십니다.
0: That's fantastic.
1: 제가 잘못 찍은 거 아니겠죠?
0: I hope not.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and they have been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s, both at home and abroad. In overseas markets, the products are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diversified platforms for dental care.
2: How is the overseas market responding to the company's products?

0: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넓고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뭐 러시아, 브라질까지 아, 저희 장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일이고 또 거리가 되게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뭐 환자가 직접 할 수, 뭐 진단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 장비는 이제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방문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에서 반응이 되게 더 좋습니다.
1: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수원 특례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는 걸로 유명하고 오늘도 저희한테 몇 가지 그 사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나고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 Wow, so the real help from the city of Suwon.
0: 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느낌을 네, 갖고 있어요.
1: Lastly, what are the future goals of the company moving forward?
0: 아이오바이오는 장비로 시작한 회사지만요. 현재는 AI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은 그동안에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QA, 소프트웨어는 링크댄스, 이걸 아우르는 게 큐블리스라는 브랜드고요. 큐블리스는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치아가 손상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될지 선도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 Oh,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 took a close look at iobio, who have come up with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help detect those early micro signs of dental diseases. And they're expected to bring about big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0: 피터는 혹시 집에서 마스크팩 하시나요?
1: Yes, sometimes I do have a mask pack on at night.
0: 혹시 사용하시면서 되게 불편하시거나 뭔가 불편한 점 많으시죠?
1: Yeah, they can be a bit sticky and the liquid can drip everywhere sometimes. Yes.
0: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너무 편리한 제품입니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죠.
1: So I just need to peel this off the top.
2: Oh, wow. So that's the thin layer of collagen. Put on here. Okay. Oh, and it's nearly dissolved. So if I spray this. Wow! It's disappeared. And this is so moist and smooth. Wow. Oh, my skin is really glowing. So what are the hidden technologies in the patch which enable such rapid absorption into the skin?
0: 저희는 히알루론산 100%를 나노섬유화해서 스킨 패치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팩과 달리 녹아내리거나 떼어내거나 흘러내리는 그런 불편함을 대폭적으로 개선했고 3초 만에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기술입니다.
3: Producing nanofibe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water-soluble polymers is a core part of the electrospinning proces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expanding the platforms for nanofibers. The firm has continuously boosted research.
2: As this product is absorbed directly into the skin, I'm assuming when it comes to safety and quality, the standards are quite high. What does your company place most emphasis on when it comes to quality control?
0: 네, 저희는 글로벌 기준에 품질 규격인 ISO 2276 인증을 획득했고, 또한 ISO 9001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시설을 새롭게 저희가 정비해서 생산 공간과 연구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통합형 공간을 저희가 새롭게 마련을 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Aside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SNT has accelerated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And it has spearheaded effort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its nanofiber technologies to the world.
2: So when it comes to the global market as well,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수원 특례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 SNT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by applying nanotechnologies to the beauty industry. And it aims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global beauty and tech sectors.
2: Lastly, what are the goal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0: 저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인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섬유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첨가시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플랫폼 바이오 나노 비즈니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KBT 이후에 넘어의 K바이오로도 저희가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Wow, those are very lofty ambitions. Good luck in the future.
3: SNT has developed leading-edge nanotechnologies that can hugely affect the global market. And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Hong Dan-bi Youth Research.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4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이게 면역 불안하신가?
1: 이번에 또 누구 있나요?
2: 그럼요.
1: 있어요? 저 혼자 아니었어요?
3: 슬프군요.
1: 혼자인 줄 알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방송 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네. 오 잠깐만.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1: 아니, 이 바쁘시지 않으세요?
4: 아니요, 아닙니다.
1: 아, 너무 바빠 보이던데? 갑자기 급이 확 높아진 느낌이 드네요. 와.
2: 저희 MC 이제 두 분이 함께 여행 가시는 건 아니고.
1: 아,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올지, 누가 더 인기가 있을지.
1: 아직까지는 좀 트롯 시장이.
3: 자, 연기를 했다. 내가 거기 가서 연기 보여줄 수 없잖아.
5: 뭐 제작진이 경쟁을 붙이는 거야. 그
1: 사람들은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6: 예.
7: 예.
8: 리빙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0: 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와, 와 그대로야 저기. 와, 그래도 색깔을 많이 칠했네. 아, 목포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가끔 몇 년 만에 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1: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0: 목포는 제가 태어난 곳이죠. 목포의 아들, 오지호. 드디어 목포에 오다.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행으로는 안 와봤는데.
2: 아이고, 관목도 오랜만에 왔네. 은금동이 옛날 말에 순우리 말에 낮은 곰이지. 아, 힘들어.
0: 안녕하십니까.
3: 아, 오배우님?
0: 반갑습니다.
3: 아, 영광입니다.
4: 배우 오재입니다.
5: 여행 작가 오재입니다.
3: 아니, 네. 그 아마 어? 이제 그 아시죠? 추억의 빵집일 것 같아가지고 네. 빵을 좀 사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 먹으려 했는데 네. 지켜야 했어요. 아,
0: 네. 근데 사실은 네. 저도 어렸을 때 먹었는데 네.
6: 빵집, 빵 사러 왔습니다. 요즘 뭐 빵디술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포하면은 육빵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거의 오픈런으로 빵 사러 왔습니다. 아, 뭐 아침 이런 시간인데 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1949년에 문을 연 굉장히 오래된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이고 그리고 나는 스파게티 크림치즈
3: 이야 왜 참 요거는 이렇게 좀 노래 여기 뭐 새우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지? 이게 저 뭐야? 모르겠다. 어쨌든 이건
0: 아니 맛 칼럼니스트잖아.
3: 여행 작가예요.
0: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크림치즈. 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어.
3: 옛날 기억이 나요?
0: 단팥, 단팥빵. 그 기억이 많이 나요.
3: 단팥빵. 네,
0: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셔가지고.
3: 네. 아 근데. 목포가 고향이시라면서요?
0: 고향이죠.
3: 목포는 뭐다?
0: 목포는 항구다.
3: 당연히 목포는 항구지.
0: 네. 아, 표현을 해봐라.
3: 그렇지, 그렇지.
0: 역사의 도시다.
3: 그렇지. 조금 아. 더 어려운 말로 네. 다크 투어리즘의 본고장. 역사의 상처가 있는 네. 아픈 현장이지만 그걸 가서 직접 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네. 그런 여행을 말하는데
0: 목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를 잘 몰랐어요.
3: 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네, 몰랐을 수 있지.
0: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3: 맞아요. 네.
0: 작가님에게 목포는?
3: 괴로운 도시다. 오. 괴로워요. 여행 작가긴 한데 한 20년 정도 라디오에서 네. 음식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3: 목포가 어떤 곳입니까? 먹는 걸로 이거지 그냥 미식의 고장이잖아요.
0: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목포가 최고입니다.
3: 이런 말도 있어요. 삼복 일목의 도시다. 세 번 걷고 하나 뭐 먹어야 돼. 와. 그만큼 뭐 먹을 거리도 많고 맛있는 식당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혼자 자주 다니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다 갈 수는 없잖아.
0: 그렇죠.
3: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오히려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0: 그 괴롭다구나.
3: 어 너무 괴로운 거야. 여행 작가로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오늘 목포를 제가 우리 오배우에게 조언도 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안내도 좀 해드릴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고
0: 아 그건 제가 해야 될 멘트 같은데
3: 왜요?
0: 서울 사람들이 63빌딩 안 가듯이
3: 아 그렇지
0: 예 네. 그러니까 목포 사람이 가는 식당 원주민의 시선으로 아 작가님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기 태어나신 분의 네, 네. 감각으로 네,
0: 현지인의 마음으로
3: 현지인의 마음으로 아, 오 네. 괜찮겠네. 목포는 뭐다?
0: 항구다.
3: 항구지라 항구지라. 여기 네. 어딘지 아세요?
0: 전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3: 이런 골목길은 또 처음이에요.
0: 야, 이 시간을 어떻게 역시 전문가 보스.
3: 아 그럼 아 여행 작가
0: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3: 아, 진짜?
0: 얘 또 일반 그 횟집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
3: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어.
4: 오, 춘호다.
0: 갔다 오케이!
3: 갔다 오케이!
5: 드디어 저희는 하트 해변에 왔습니다.
3: 바닷가 도시의 전형적인 그 약간 그렇죠. 산동네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2015년 네. 그때 이제 여기 서산동 옹금동 일대를 약간 그 시와 골목으로 바꾸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 목포 지역에 뭐 시인, 화가 이런 분들의 작품 여기다가 골목골목에 걸고 네. 또 어떤 시들은 여기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시를 그냥 목포 오시는 분들은 시와 골목을 꼭 방문하지. 왜냐면 이런 골목이 잘 없잖아요, 이제.
5: 거의 없죠.
3: 그죠, 그죠.
5: 거의 이게 그쵸? 몇백 년 됐을 텐데.
3: 또 요거 보고 계단 따라 내려가가지고 국민 슈퍼 거기도 뭐 사진관 옛날에 요런 데들
5: 제가 자주 다녔던 곳입니다.
3: 그러니까 그렇지.
5: 그래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3: 그러니까.

0: 돌이나 이런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1: 그렇지.
0: 네, 이 집 주변이 좀 바뀐 거지.
2: 근데 옛날에는 이 집 지금보다 다 사람이 살았을 거야.
0: 다 살았죠. 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2: 이거 봤어? 온공동을 순 우리말로 하면 다수는 군. 따뜻한 다수는 군. 이런 그 뭐 시, 그림이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사람들이 골목이 세 개잖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0: 맞아요.
2: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어. 아, 나. 짠한 그런 시도 많아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삶의 애환 이런 걸 막.
0: 여기가 사실은 서산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네.
2: 그렇지.
0: 이거는 여기 사신 분인가 보다. 80세.
2: 그러네, 그러네.
0: 아들네들이 용돈 준게 행복하지. 그 돈으로 음식을 겁나게 해서 친구들 나눠먹거든 게 얼마나 좋은가.
2: 이거를 서울말로 읽어.
0: 서울말로 너무 읽었다.
2: 아, 되게 이상하다. 아, 제일 행복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0: 늙어갖고 돈 있으면 제일로 행복하지.
2: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0: 여기는 뚫렸네.
2: 그렇지, 그렇지.
0: 이제 공사하고.
2: 그렇지, 이제 재개발 들어온 그런 거 공사하고.
0: 오! 여기가 우리 집인가?
2: 어디? 여기? 저 어르신 계신데? 아니면 안쪽으로?
0: 와, 이거 참 애매해. 이게 다 부셔놔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렇게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
2: 아, 이쪽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0: 오, 왜 그래? 아까 거기가 저희 집이었던 것 같아요.
2: 거기가?
0: 왜냐면 여기가 어렸을 때 슈퍼였었거든. 이 집이 슈퍼였어. 요 집도 슈퍼였어. 여기가 두 번째 슈퍼. 여기가 야채 팔던 슈퍼. 여기 원래 이 집이 슈퍼였었죠.
3: 네.
0: 옛날에.
3: 네.
0: 오, 맞잖아.
3: 할머니, 할아버지.
0: 네?
3: 할머니, 할아버지.
0: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다녔던.
3: 아, 진짜요?
0: 왜 저희 집이 여기 위였었거든요.
3: 아, 진짜요? 네.
2: 이야, 기가 막히네. 찾았어.
3: 안녕하세요.
0: 네.
2: 그럼 하여튼 그 집을
0: 다시 가보시죠. 네.
2: 그 집을 최종 확인.
0: 네. 내가 이 담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랬어. 아, 우리 할머니 집 없어진 거네. 아, 할머니 집이 없어진 거. 이 여기가
2: 터네. 그럼 터만 남은 거네.
0: 아, 터만 남은 거 같다.
2: 오지오 생가 터만 남은 거네.
0: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 저기에 항상 저 생선이 이렇게 널려 있었어.
2: 그때나 지금이나?
0: 네, 그때나 지금.
2: 가만 있어봐.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게. 이 생가터에서. 비밀적인 현장이잖아. 서봐. 아, 됐어. 역광이나 실루엣이긴 하지만 멋있어. 하여튼 충만한 네. 기쁜 마음을 안고 네. 시야를 뭐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걸로 합시다.
0: 저도 네네.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내려가시죠. 네. 야, 이거 어떻게 찾으시네. 네. 희한하다.
0: 딱 여기다.
2: 희한하다.
0: 잠깐만, 여기가 우리 집인 것 같다.
2: 진짜?
0: 아, 할머니 집이 없어진 것 같아. 내 집이 뚫렸어.
2: 아, 됐어. 역광이나 실루엣이긴 하지만
0: 멋있어. 야, 여기가... 야, 미안.
2: 그 집은 아닌가 봐요.
0: 아, 그 터가 아닌가 봐요.
2: 아닌가 봐요.
0: 아, 이게 여기다. 아. 와, 맞네.
2: 맞아?
0: 여기 가운데가 우리...
2: 아, 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가. 맞나 봐.
0: 와, 여기야.
2: 맞나 봐.
0: 여기가 우리 할머니 집이야.
2: 맞나 봐.
0: 여기가 끝집이고.
2: 나는 내가 태어나는 곳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
0: 와, 부엌, 방 두 개.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많이 잤거든. 그 형이랑.
2: 막 기분 이상한가 봐, 약간 그...
0: 이렇게 작았을까? 아, 그치. 어렸을 때니까. 끝에도 저랑 친한 저보다 한 살 아래 동생.
2: 아니, 그러면 기념사진 다시 찍어야 돼.
0: 그러네.
2: 여기... 여기 좀 가까이 왔어. 하나, 둘, 셋. 그대로야 여기. 아, 이 집도 무슨 장사했었나? 여기요?
0: 이 집은 기억이 잘 안 나요.
1: 아, 여기가 정육점이었나 보다.
2: 여기가?
0: 아, 그랬나 보다.
2: 와, 여기 이제.
1: 여기가 세탁소였나?
2: 여기?
1: 세탁소였죠, 여기. 그래.
4: 세탁소였어요.
1: 그죠, 여기 세탁소였죠.
4: 그냥 세탁기 그대로 있죠.
1: 있어요?
4: 세탁기가.
1: 그래, 아, 있네. 그래, 여기 세탁기. 세탁소였어.
4: 원래 백세탁소였는데 이제 어르신들. 네. 그 두 분 다 돌아가셨어.
1: 여기 혹시
4: 동네 사람
1: 여기요?
4: 예,
2: 예. 서산동?
4: 예예예. 예, 예.
1: 진짜요?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4: 지금은 옆집에 있습니다. 아.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맨날 밥통.
2: 아, 알죠. 찐득이.
4: 80년대 밥통.
2: 아, 그대로 있다.
4: 그거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서
2: 원래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4: 요즘은
2: 그러네.
4: 건강식으로 해야 되니까. 아.
2: 그렇죠.
4: 또 이렇게
2: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4: 그렇죠. 지금
2: 원래 빨간색이지.
0: 원래 이렇게 찢어 먹었잖아 이렇게.
1: 이렇게 먹으면 어때? 그거.
2: 여기 평상에 장난감이랑 다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봤던데 여기가.
5: 국민학생 때?
2: 그렇죠. 중학교 때 뭐 다 애기 때.
0: 네, 들어볼 거야?
2: 우와.
1: 지금은 장사 안 하나 보다.
5: 아, 그냥 저기다. 그냥 이렇게.

0: 거 장사 안 하나 보다.
1: 아, 그냥 이렇게 저기다. 아, 그냥 이렇게
2: 약간 신경된 그 전시말
0: 그대로?
1: 전시말
2: 그대로.
3: 그러면 왜 오징어다구
2: 그거 드시면 바로 돌아가시지. 드시면 큰일 날
3: 내가 봐, 먹어봐도 안 되겠다.
1: 안 되지.
2: 구경만 하셔야
1: 돼. 아, 알지.
2: 뱀주사인데.
1: 이거 기껏 올라갔는데 미끄럼틀 타고 쫙 내려오면 막 힘들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성냥. 그죠, 옛날에.
3: 와, 유엔, 이거 기억난다.
1: 유엔.
3: 이걸 그렇게 먹었어.
1: 이걸? 그냥? 아, 저기. 이거. 그, 원래는 저거 달고 날 때.
4: 띠나,
1: 그 띠나. 띠나. 아. 띠나가 뭐야?
4: 떼면은 서비스로 보너스 다시 한 개를 더 찍어주거든.
1: 전라도 띠나.
3: 아, 띠나.
1: 띠나, 띠나.
3: 아, 그러네.
1: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양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호랑 실제 이제 지금은 이제 쓰임새가 바뀌었어요.
3: 아,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 여보세요? 뭐시.
5: 나예요. 지호 엄마.
3: 어땠어?
5: 그런 거야.

0: 여기 네. 어딘지 아세요?
1: 전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0: 나는 한 1년 전쯤 왔는데 네. 여기가 목포 음식 명인이라고 있어요.
1: 진짜요?
0: 1호.
1: 나는 왜 모르지?
0: 내가 도전하는 것 같아.
1: 배고파요, 사실은.
0: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첫끼구나, 첫끼.
1: 아, 너무 배고파요.
0: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배고파. 일단 이걸 봐야 돼. 일반 막걸리가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1: 약간 레몬즙 같기도 하고.
0: 그렇지.
2: 아니요. 그 임동체로 만든. 안녕하세요.
0: 네네. 네네. 근데 사장님이 이제 목포 음식 명인 1호시잖아요. 그죠?
1: 인동주가 뭐, 인동이 뭐예요?
0: 인동초라고 알아?
2: 인동초.
0: 인내, 겨울을 견뎌서 꽃을 피운다 그래가지고 인내의 상징 같은 노란색 꽃이 있어.
2: 그리고 이거는 강하니까 그렇지. 겨울에도 사철 파리가 98이가.
1: 근데 그걸로 막걸리 예. 재료 중에 하나인 거지.
0: 아, 재료 중에 하나. 그거다가 뭐 딴 것도 넣고.
2: 요거 평화주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평화주도 요거 인동도 평화주도 만들고.
0: 요거는 청주.
2: 청주.
1: 청주.
0: 양조장이 따로 있나?
2: 예. 옆에.
0: 그 좀 실례가 안 된다면 구경 좀.
2: 네, 구경하고 담은 데 구경 시켜줄게.
0: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2: 아니, 공장은 아무나 볼 수 있죠. 공장은 어째요?
1: 안 되는 비법을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지.
2: 그러지,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지.
1: 그러지,
0: 그러지.
1: 와, 아까 그 인동초.
0: 그렇지.
1: 병으로 만들기 전에.
0: 네. 인동초를 이용해서 담는 막걸리잖아요.
2: 네, 그렇죠.
0: 요거 얼마에 한 번씩 담그세요?
2: 네, 숙성시키는 한 15일 걸리고.
3: 아, 숙성 15일.
2: 15일 걸리고. 우리 아까 평화지가 한 달 걸리고 그래요.
0: 아, 그 청주는 한 달 걸리고.
2: 어, 나한테 여기는 매일 담으다시피 해야 돼.
0: 매일.
2: 조금씩 담아야 돼. 감기도 안 오고, 이게 참 좋은 곳이에요.
0: 아, 이게 너무. 아니, 뭐, 오늘 그렇게 지금 취해요, 우리 저기.
1: 어이 들어가서 주세요. 들어가서 음식이랑.
2: 아니 나 여기서 맛만 봐도 돼.
0: 아니 맛 맞잖아. 이거 맛이 아, 또 손도 크시네. 이거.
2: 원래 손이 크대.
0: 맛을 맛이라 가가지고
1: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이랑 주세요.
2: 그래요.
1: 홍어가 된 유래를 저는 이제. 이게 썰이 많잖아요. 홍어를 언제 왜 먹었냐.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음식을 들고 가는데 나머지는 다 썩은 거야. 근데 원래 홍어는 들고 갔는데 홍어는 썩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먹을 수 있는.
0: 부패가 안 되지. 암모니아 때문에.
1: 그래서 그때 먹었

0: 들었던 게 홍호라고 저는 썰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1: 갱동네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어. 고려말 때 요 서남해안 외구 들이 막 노략질이 너무 심하니까 섬 소개령 섬을 비워라 나라에서 일종의 피난을 간 거지. 다른 생선은 다 식량 가져왔으니까 다 썩었는데 부패했는데 홍어만 멀쩡하더라. 암모니아 때문에. 아니 홍어의 그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이게 열린 거지.
0: 아 그게 그러면 고려 시대라고요?
1: 고려 말.
0: 아 나는 6.25 전쟁 때 피난을 아니, 나는 그 말. 얘기
1: 외구
0: 여기서 살짝 다르네.
2: 왔다.
0: 와.
1: 홍어.
0: 와 이게 이 선홍빛이 돌아야 되거든.
1: 콕콕콕콕.
3: 게장.
1: 게장.
0: 아유. 와. 반찬의 향기에도 전라 사우스도가 딱 느껴져요. 한상이.
1: 그럼.
0: 와.
1: 이게. 한상이 한상. 이게 이제 홍어가 왔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팍삭힌 거, 중간치, 생홍어. 요거 이제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게 도는 게 안삭 생홍어.
3: 여기는 저 중간치.
1: 중간치.
3: 여기는 아주 삭힌 거.
1: 아, 요건 아주 상백하게 질려버렸어.
3: 맛있게 드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홍어 먼저 드셔야 되죠.
1: 나는 홍어지. 난 누구
0: 홍어. 저도 홍어 그러면
1: 생?
0: 생으로.
1: 생? 네, 나는 생으로. 제일 팍.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저한테 약해요.
0: 진짜요?
1: 저는 항상 홍어 초점 아무것도 안 찍어요. 뭐 소금이든 초장이든 아무것도 안 찍어요.
0: 저는 초코초장.
1: 찍어.
0: 많이 찍네.
2: 아니 우리는 이렇게 찍어요.
1: 아이 그러면 고추장 더 먹지.
0: 근데 이게 향이 세서. 아유. 이게 계속 씹잖아요? 그럼 이제 초고추장이 날라가고 홍어 맛이 돌아요. 감주, 탁주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1: 홍탁.
0: 그러니까 이렇게
1: 그렇지. 먹음을
0: 놔두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주의 맛이 돌아요. 그래서 청주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씹는 거예요. 이래서 홍탁.
1: 맞아.
0: 네, 원래 이래서 홍탁이다.
1: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도는 무조건 다 삭힌 홍어를 먹는다는 그 편견이 있는데 일단 주산지인 흑산도는 다 생홍어고요. 군산에도 삭힌 홍어 문화가 없어요. 아예 원래.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은 생홍어를 드시면 신선한 그렇죠? 대신 식감 좋은 꼬들꼬들한 그 맛만 취하는 거거든요.
0: 다음에 뭘 먹지? 아 나 이게 아까부터 멸치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
1: 아, 이런 사람 있어. 진수성찬 중에 오히려 평범한해 보이는 밑반찬부터 먹는 사람들이 있어.
0: 그냥 고추 무침 같은데.
1: 맛있어.
0: 전라도 양념이
1: 와 개미가 있지.
0: 원래 간장게장은 또 요렇게 요렇게. 저 요요요요 간장게장.
1: 맛있지 뭐. 노벽을 하다가 지금 임금 먹는 밥상.
0: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and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자리야 2m 정도인데 여기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돼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네, 땅이 살 땅이에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장사한다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네.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4: 둥당에다 둥당에다 당기 둥당에 둥당에다
3: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Dur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문입니다. 이 역사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서양 유럽에서 이 음악학이 태동을 했고 아마도 예술 이론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역사가 길게 지속되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에서는 어떤 수업들을 하냐면 비평실습, 그리고 음악과 사회, 그리고 음악학과 대중음악, 아니면 음악과 매체, 기타 등등 이런 수업들이 학부에 이제 전공 필수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뭐 세계 음악도 포함이 되어 있고 클래식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음악 재반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전공 필수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 수업 말고도 전공 수업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따로 만나서 이렇게 소규모로 저희는 뭐 다 소규모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그 전공 수업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토론 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그렇게 꾸려 나가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음악학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평 실습은 우리가 흔히들 음악학과 가면 음악 비평하는 사람이 될 거야, 평론가가 될 거야 하는데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 특정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연을 보고 오거나 어떤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리뷰로 끝나는 그런 성격의 글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그 무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무대가 또다시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글을 쓰기에 앞서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하는 방식을 또 훈련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서양음악사 수업은 전문사 다른 음악학 말고 다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를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것으로 꾸려가는 수업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런 한 개인을 특별한 음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를 내렸는지, 거기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음악의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도 음악사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 수업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가치, 의미,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지 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왜 그 시대의 청중들이 그러한 부분에 반응을 했을까? 지금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청중, 에 대해선 나는 어떠한 그런 고민들을 안게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다각도에서 조망해 볼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시간이 또 다른 종류의 서양 음악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졸업생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그 학교에서 느끼게 되는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수업 관련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더그 심정적으로나마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변화한 거를 생각해 보면 석관동을 가면 변화한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악원은 사실 제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의 강의실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 교사 요 캠퍼스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시절과 요 시절을 다 거쳐갔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석관동을 가면 되게 많이 변화한 걸 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예술사 1학년 2학기쯤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서 탈출구를 나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문사 그 기자를 지원을 해서 해봤는데 코스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서초동과 석관동을 오가는 게 가는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는데 서초동에서와는 다른 또 다른 경험들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저에게는 있었고요. 지금은 예술과 젠더 연구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관이 예전에 여성활동 연구소였거든요. 전문사 시절에는 거기 연구소 또 조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석관동을 갈 일이 저에게는 계속 제법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지못 있는 쪽으로 뭐가 건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알던 도서관이 위치가 저쪽이 아닌데 국기계향대도 어딘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풍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럴 때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 한데 역시나 그 졸업생이기 때문에 내가 요

시절 이 가을 혹은 겨울 그때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석관동 갈 때마다 곧잘 떠올리곤 합니다. 음악학과는 어떠한 작업 혹은 어떠한 공부를 하는 전공 이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그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그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랑 전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가 이번 이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샵 되게 길게 주어져 있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그 1학년부터 거기에 참여했었던 모든 학생들이 정말 그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재밌어져서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런 방법보다는 스스로가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확신 혹은 아, 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루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제라고 일반화시켜서 하면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들이 사실 제가 요 나이 때 학생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간이 조용하게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요걸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런 생각들도 고민들도 있었는데 고민은 잠시였고요. 고민이 불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를 해 주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기회가 좀더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날 나왔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의 나의 삶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혹은 하고 있는 공부, 작업, 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훈련받았었던 방식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 누구를 만나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각기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학은 어쨌든 언어, 지엽적인 의미에서의 그 언어를 매개로 활동을 하는 그 공부를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이나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주저하거나 혹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주면 그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음악학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닫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이큰 영역 안에서 음악학 전공과 또 창작 혹은 그 연주라는 이런 실기라고 묶여지는 뭐 프랙티스, 예술의 실제 활동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이론 관련된 것과
실제 예술의 실제 어떤 활동에 대한 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실제 모습들이 변화해 갔었던 것들을 역사 흔적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우리는 굉장히 좀 다르게 이론과 실기, 실제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20년사 그 책자를 이렇게 쭉 훑어봤었어요. 훑어보는데 그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강숙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딱제 눈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칸막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칸막이라는 표현으로 요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론과 실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고, 이론의 작업이라는 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음악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무대에 대한 이야기, 무대를 향한 이야기, 무대를 만든 사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개개인의 활동들을 좀더그 의미 부여라든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와 교육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게 저의 강의실 수업 현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저의 연구에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을 저는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저는 지향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음악사라고 했을 때 서양 예술 음악,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요 개념을 좀 새롭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따끈따끈하게 이런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것저것 나온 그런 논문을 또 읽기도 했고, 또 이거에 앞서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볼수 있는 그런 논문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양 예술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존경이,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아닌가 하는
1: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가야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도 있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0: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1: 그냥 삼켜야죠.
0: 그렇죠.
1: 네.
0: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흙들이 남게 있네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까신 다음에요.
1: 네.
0: 이걸 이렇게 비춰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1: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0: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1: 아, 네.
0: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1: 알겠습니다.
0: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석회암 둥근. 와, 씨, 석회암 둥근 엄청 많아.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 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 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hroma Key Light.아, 얘들은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내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시만 써온 시인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싶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사실은 그 상상에 의해서 써진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은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었는데, 쓰게 된 동기는 역시 그 주제에서 드러나 있듯이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을 현대사회에서의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지만 제가 오랜 동안 글을 쓰면서 해왔던 얘기들이 집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봐도 크게 뭐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가 놓치지 않던 부분이 보여주는 데 집착하지 말고, 명예나 얻으려고 글을 쓰지 말고,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짐들이 뭐 여러 군데 있기도 하지만, 막 그것이 역시 제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공유해야 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뭐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 다짐하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을 써오면서 글을 왜 쓰고 시를 왜 써야 하는가,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은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이제 관점이 생기고 문학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고 그러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뭐 20, 30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책을 내다 보면은 스스로를 위하거나 또 후학들을 위해서 이론서나 산문집 같은 형태의 책들을 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없어서는 아니고 시론집이나 산문집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시집들만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메모를 해왔지만 지난 시집을 낼 때 글로서 그런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작품으로 나의 시론이라든가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문학적 이론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벼운 생각이었지만 오랜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난 시집에는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집을 묶었어요.

노래는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또 일찍 기타도 이제 손을 만져보고 해서 오랫동안 기타도 쳐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변에서 재미삼아 노래를 해달라. 요 근래에는 왜 그런지 북콘서트나 이런 데 초대하면 꼭 노래를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럴수록 더 요구를 해요. 마지못해 하는 척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움을 조금 내심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시 자체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 시고 형식이고 또 그런 실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과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소속되어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안주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길게 좀 다소 긴 시로 펼쳐져 있는데 저에게도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많이 드러난 시이고 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시라고 볼 수 있죠. 소모 양식장 우긴 처음이다. 주인이 먹이를 뿌리니 아귀다툼으로 입들이 모여들었다. 송어를 번져다 점심을 먹는다. 어느 땐가 절터를 하는데 바람도 공양을 보태어 멀리 비는 작은 산들도 살결처럼 힘이 불구나.

이번 시집 번역하신 분, 워낙 우리 문학을 많이 잘 아시는 분이고 많이 번역하신 분이어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는 좀 조금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그 새를 따라서라든가 그 평소 해오는 써오는 시들은 1차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그 복선과 중의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타입의 저는 가끔은 토속어도 많이 쓰고 근데 그것을 번역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을 의식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가능한 많은 독자들이 봐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해서 번역을 또 꺼려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럼 시의 기능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의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것이죠. 번역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만 보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번역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고 또 봐주신 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주셔서 저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잃어본 적은 또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면은 서사시 쓰던 것을 완성하는 것과 또 전옥음이라고 제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은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전기를 써봤으면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독자분들이 건강한 것 그것이 가장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How to survive in career. Workplace. Step one, lunchtime. The most important morning routine is to check today's menu.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Memorize today's menu. The highlight of office life. Lunchtime. Rice in the bottom left, soup in the bottom right. The top is for the sides. The sauce and the spoon go here. This is the basic layout, but it's a bit odd to switch rice and soup. When you're done, pour the leftovers into the soup bowl. It doesn't look that appetizing, so wait until others are done eating. Step two, neng, yep, nenep. These are the most used expressions at work. Choose the most appropriate form, neng, nep, nenep. Remember that the formal neh can sound a bit stiff. Did you just say yes? Absolutely not acceptable. You want to find the right word for the right occasion. Step three, desteria. Desteria is the oasis in the desert. Show them your character. If you're not the diligent type, get a stooky plant. Work is tough. Laugh and the whol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Stay put, like the stooky that survives in the desert. Hang in there until the end. Of course, you can always quit. You matter more than anything else. Step 4. Survival kit. Every worker needs a survival kit. Survival kit level 1. This position gets the most exposure. Grab one when you need a sugar boost. Always keep a few treats you can offer your co-workers. Survival kit level 2. These are for hunger pangs before and after a meal. You'll need them when you take a coffee break with your office buddies. Survival kit level 3. Trash talking your boss with your soulmate. Did you survive in the workplace? Office romance? Be careful. Even the photocopier knows all the gossip.
1: Ilche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